나에게 주어진 새 하루, 오늘은 또 어떤 새 일을 행하실까요? 바쁘고 분주한 아침이지만 기대와 소망을 담아 그분께 고백합니다. 같이 기도하실래요?

내 생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인격이 작은 어려움에 무너지고 짜증내고 무기력해지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어떤 환경에서든지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오늘 그 무엇보다 나의 생각을 주님께 헌신하게 하소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나의 생각을 주님 앞에 복종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기억하게 하소서. 세상의 철학과 속임수가 끊임없이 나를 설득해도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나거나 속아 넘어가는 일이 없게 하소서.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민정 목사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출근길 365 중에서 오늘의 기도문 읽어드렸고요. 이 시간은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이번엔 나의 기도 제목 고백도 그분께 올려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실래요?

오동일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들었고요. 앞서 2부를 여는 코너 같이 기도하실래요? 함께 했습니다. 9월 16일 수요일에 함께하는 샬롬 CCM 2부가 시작이 됐고요. 1시간 더 배경음악 대드립니다. 실바람 제이님 강아지 산책하며 듣고 집에 와서 모닝커피 마시며 또 듣고 아침마다 훈딜 만날 수 있어 좋아요 라고 우리 진영님도 와주셨고 조이님 훈디 귀팅하다 글 남깁니다. 저희 딸은 중1인데요. 요즘 간절기라 아침 저녁으로는 쌀랑 하잖아요. 그런데 일반 집업이 아닌 그 후르츠 집업? 털 달린 것? 아, 이게 두툼한. 예. 아이들이 다 그거 입는다고 그걸 챙겨서 입고 학교에 가네요. 놀라운 건 그 말이 진짜입니다. 계절 감각이 없는 건지 이해가 안 가요. 일단 학교 보내고 봅니다. 라고 남기셨는데 아, 또 친구들이 이거 다 입고 온다니까. 이거 나만 없어. 그 포모라고 하죠. 다 하는데 나만 못하면 괜히 마음 좁아진다고 막 그러는 거. 그러니까 친구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아침 저녁으로 많이 좀 춥긴

합니다 지금. 예. 털 달린 집업 입었다가 학교 가면 벗겠지 뭐. 예. 아무튼 일부에 그 명언 하나 보내주신 분들 계셨잖아요. 아이들은 이해를 하려고 하면 안 된다. 결코 네버. 예. 사랑으로 잘 품어야 될 것 같고 이해가 때로 안 되더라도 그죠? 피터님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토론토로 차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듣는데 먼 타국에서도 고국의 방송을 들을 수 있어 진심으로 감사한 와 캐나다에서 듣고 계신 애청자님 방송 듣는 전 세계 모든 애청자분들 주님 안에서 축복해요. 토론토 영락교회 목회자팀 화이팅! 아 굉장합니다. 그러니까 조이포유 채널은 사실 인터넷이 되는 지역은 뭐 세계 어디에서든지 들을 수가 있으니까 이참에 지금 대한민국 말고 해외에서 듣고 계신 분들 좀 예, 사연으로 어디에서 듣고 있네요 여기 몇입니다 좀 알려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지금 토론토로 이동 중이신 우리 피터님 와주셨고요. 예. 플루트님 저 올해로 결혼 27년 차인데요. 제가 하고 싶은 일 중 하나가 외국 가서 한 달 사는 거예요. 한 달 살기. 그동안 해야 할 일을 27년간 열심히 달려왔으니 지금 하는 일 마무리되는 대로 내년에는 한 달 살기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오로지 나를 위한 시간으로 말이죠. 라고 남기셨는데 버킷리스트처럼 내 인생에서 꼭 하고 싶은 일 지금 아 그래요. 요거 내년에 지우셔야죠. 버킷리스트 딱 해보고 어느 나라가 좋으실까? 예. 그래요. 27년 달려온 나를 위한 어떤 안식월 예, 필요합니다. 아, 또 요거 계획 짜고 준비하고 요 과정도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설레고 예, 그래요. 화이팅입니다. 아 인생의 버킷리스트 한 달 살기 이것도 너무 좋고 저는 아내랑 자전거 여행을 좀 우리나라 전국 각지를 다니면서 좀 달려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청년 때는 제가 한 4박 5일 동안 그 인천에서 부산까지 국토 종주하고 막 그냥 뭐 좌우 안 돌아보고 앞만 보고 달렸거든요. 놓친 게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 거 말고 예. 이제는 좀 좌우도 돌아보면서 좀 천천히 설렁설렁 자전거로 좀 대지를 밟으며 우리나라 곳곳을 좀 누벼보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야구 좋아하잖아요. 저는 그 메이저리그 야구장을 한 번도 못 가봤어요. 뭐 사실 미국도 한 번도 못 가봤고 예. 나중에 기회가 닿으면 미국에 있는 야구장 가서 그 핫도그 먹으면서 예, 좀 경기를 보고 싶은 그런 마음 나중 일이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플루트님 잘 한번 계획 짜보셔요. 예, 화이팅입니다. 김영준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PK 장광우 He's changing me.

전성진 손뼉 치며 춤춰 들었고요. 앞서 PK 장광우 He's Changing Me, 김형준 내영혼의 햇빛 비치니까지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오직 주님과 함께 우리 순남님도 와주셨고 우리 아 서연아리님께서 저희 가족 멜버른에서 아이 등교시키고 함께 방송 듣고 있습니다. 예. 오늘 캐나다에서 많은 분들 사연 주시네요. 찬양 안에서는 필리핀 마닐라입니다. 매일 들어요. 시차는 1시간 차이 나서 여기는 9시 27분 지나고 있어요. 라고 남기셨고 고맙습니다. 립님께서도 2주 전에는 한국이었는데 현재는 캐나다 버나비에서 듣고 있습니다. 오, 우리 또 북미 지역에서 또 많은 분들이 와주셨어요. 저요. 가깝고도 먼 나라 중국 상하이. 우리 상하이 곰돌이님. 오랜만에 오신 것 같은데, 예. 시차 1시간 15분이고요. 출근 잘했고요. 힘든 시간 조이포유 들으며 이겨냈습니다. 아, 그래요.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태훈님, 화이팅입니다. 중국 베이징 애청자입니다. 쩡님도 와주셨고, 아, 상하이도 대도시고, 또 중국 베이징 수도에서 듣고 계시는 우리 애청자님. 진짜 뭐 여러 대륙, 여러 나라에서 이렇게 샬시를 들으시네요. 예, 샬시의 그 왕파워 잘 듣고 충전하셔서 또 각 나라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잘 흘려보내시길 응원합니다. 우리 페퍼민트님, 훈디 얘기 듣고 저도 한번 스마트폰 폰트 키워봤더니 어머 이거 너무 좋은데요? 신봉사 눈 떴다는 이라고 남기셨는데 이제는 못 돌아갑니다. 예, 작은 글씨로 못 가요. 예, 잘하셨습니다. 영래님은 인생의 버킷리스트. 저는 아들 결혼식에 주례를 서는 것이 있었어요. 수년을 기다린 끝에 지난 토요일 40대 후반의 아들이 드디어 결혼을 했습니다. 주례 없는 결혼식이어서 아빠가 덕담을 했는데 마음껏 축복해주는 시간이었네요. 그래서 1번 버킷리스트는 해결. 아들아 고맙다. 결혼해줘서. 라고. 와 이거 진짜 감격적인 상황이었겠다. 오, 40대 후반이면 사실 뭐 요즘 결혼 정년기라는 게 따로 없지만 조금 늦은 결혼을 올렸는데 야 그 결혼식에 또 아빠가 덕담을 전하는 이 버킷리스트였는데 하나 지우게 됐습니다. 아 너무 축하합니다. 진짜 멋진 꿈이 이루어졌네요. 감격적인 인생의 선배자 또 모델로서 멘토로서 아들에게 아, 애정어린 덕담 아, 되게 오래오래 두고두고 가슴에 또 한켠에 남을 장면일 것 같습니다. 축하드려요 영래님. 예. 우리 김요한의 자녀 이 곡 준비를 하겠고요. 2809번으로 친정어머니께서 갑자기 돌아가셔서 지금 서울 추모공원에 있습니다. 천국 가서 아빠 만나 행복한 시간 가질 수 있길이라고 남기셨는데 예. 엄마를 떠나보낸 우리

레스 브라운은 1945년 미국 마이애미 빈민가에서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학습 지지나 판정을 받아 한 학년 아래로 내려갔고 중학교에서 또다시 낙제했습니다. 고교 시절 한 선생님이 그에게 칠판에 나와 문제를 풀어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학습 지진하거든요. 그러자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라.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말이 너의 현실이 되지 않게 해라.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는 스스로 배움의 길을 걸어 라디오 DJ와 주의원을 거쳤고 수많은 이들의 잠재력을 깨우는 동기부여의 대가가 되었습니다. 잠언 18장 21절 말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누군가 무심코 쏜 말의 화살들이 아직 우리 심령에 박혀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잣대와 부정적인 언어가 나를 규정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믿음이란 세상의 평가에서 눈을 거두고 하나님이 지으신 온전한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가슴에 박힌 절망의 화살들을 뽑아내고 생명과 소망의 언어로 내 영혼과 이웃을 살려내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짐니의 괜찮아 괜찮아 들었고요. 앞서 나눈 샬롬 생각은 안광복 목사님의 칼럼 말의 화살이라는 글이었습니다. 믿음이란 세상의 평가에서 눈을 거두고 하나님이 지으신 온전한 나를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분께 집중하는 것, 세상의 어떤 잣대, 평가, 부정적인 언어가 나를 이렇게 규정짓지 않도록 우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세상이 우리를 얕잡아 보고 우리를 낮춰 말한다 해도 우린 존귀한 주님 자녀니까 그 프레임에 갇히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의 샬롬 생각 전해드렸어요.

샬롬 CCM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모든 예배에 활용할 수 있는 만능 멀티 반주기, 프리미엄 반주기 전문기업 엘프에서 드리는 셀라윈 찬양 반주기, 복음을 읽는 새로운 습관, 크리스천 콘텐츠 플랫폼 2플러스를 무제한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프리미엄 플랜 1년 이용권을,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을, 그리고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자, 수요일에 함께한 샬롬 CCM 오늘 마지막 곡은 어노인팅 예배 캠프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전하면서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문혜영 작가 함께했고요. 저는 송정훈이었습니다. 오늘도 다들 샬롬 하셔요.

0: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 출품한 올해 88살 신정순 은퇴 권사님의 사연입니다.
1: 제가 척추협착증으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다리 아파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잠을 못 잘 빼야 성경을 한번 써보자 하면서 책상 놓고 앉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뭐 쓰다 보니 새벽 3시, 4시까지도 써. 그동안에 전혀 통증이 안 왔는데 치구약 한 벌 쓰고 반 정도 쓰는데 저 척추협착증이 완전히 깨끗이 나와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안 쓸 수가 있습니까?
0: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람 바랍니다. 전시 관람 문의는 02-2650-7942번입니다.
2: 긍휼의 하나님, 홍수와 산사태로 집과 가족을 잃은 네팔과 티베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CBS는 네팔과 티베트를 위한 긴급 모금을 진행합니다. 02-2650-7004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모금액 전액은 현지 선교사를 통해 긴급 구호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3: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 돼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은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말씀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한땀 한땀 바늘과 실을 꿰어서 뜨개질하는 분들을 보면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기계가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어떻게 이렇게 매끄럽고 고르게 완성했을까 이리저리 만져보기도 되는데요. 뜨개질을 해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이 작품 하나를 완성하기 위해서 수없이 풀고 다시 뜨기를 반복했다는 걸요. 정성스레 뜬 부분을 다시 풀어야 할 때 얼마나 아쉬운 마음이었을까. 뜨개질의 왕자님으로 불리는 영국의 다이빙 금메달리스트 톰 데일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잘못 뜬 부분을 풀고 다시 시작할 때 그건 처음으로 되돌리는 작업이 아니라 과거의 경험을 포함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요. 자, 지금 여러분은 어떤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반복되는 것 같고

다시 시작하는 것 같은 이 시간이 우리의 빛나는 경험이자 예쁜 무늬가 되길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코가 빠지거나 내가 원하는 모양이 안 나왔을 때 정성 들여 뜬 걸 다시 풀어야 하거든요. 풀어야 다시 잘 예쁘게 만들어지니까. 근데 그 시간과 노력과 애씀이 생각나서 쉽게 풀지 못하는 예, 뜨개질. 근데 풀어야 할 땐 또 풀어야 제대로 완성이 되니까.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 때 풀어야 할 건 풀고 끊어야 할 건 끊고 또 이어야 할 건 있는 그런 지혜의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첫 곡으로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강찬의 목소리로 들었고요. 당신을 향한 노래 2시간 함께합니다. 기도의 종이학 접는 집사님께서 이거 생각을 하셨군요.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자, 목소리 상점의 목소리로 이어집니다. 하루의 은혜.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삼바다님이 신청하셔서 에베네셀 앨범에서 들었습니다. 감셋 3cm님께서 요즘은 재방송 듣느라 날 새는 줄 모르고 있어요. 어떡하죠? 이거 좋으면서도 살짝 걱정도 되고 그냥 틀어놓으시고 다른 일 하시느라 그 시간에 계시면 괜찮은데 방송을 들으시려고 깨어있으면 밤 12시부터 2시까지가 쉬어야 되는 시간이라 어쨌든 감사합니다. 정아짱님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명가님이 신청하신 곡인데요. 천번을 불러도죠. 예, 주리의 목소리로 들을까요?

조수아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줄이 1000번을 불러도 두 곡이었고요. 주수마미님께서 아까워서 돌리기 아쉬웠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뜨개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예, 풀 때 풀어야죠. 힘과 용기 주셔서 감사해요. 더 예쁘게 완성이 될 겁니다. 마야님도 계시고요. 블루딱따구리님. 햇빛이 내렸쬐는 베란다 다육이 꽃 보면서 당향로 찬양 따라 부르는 거. 네, 이 시간 최고입니다. 꽃 보며 눈은 꽃으로 입은 찬양으로 너무 좋은데요. 아미가님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차이님께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신청하셨어요. 찬송가 384장 어르신 따라 부르시게. 그쵸, 여러분 따라 부르셨으면 좋겠네요. 김도현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찬양을 듣다 보니까 어찌 이리 노래 달란트 받은 분들이 많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같은 찬양도 각자의 목소리 느낌에 따라서 또 감동도 다르고요. 찬양의 배경음악이 없으면 어찌 하루를 보낼까. 귀 호강 주는 모든 찬양 사역자들 감사합니다. 플루트님, 네 맞아요. 사역자들은 마음으로 가슴으로 자신들의 고백으로 노래를 부르기 때문에 더 감동이 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듣다 보면은 아 이건 그냥 목으로 불렀구나, 아니다 가슴으로 불렀구나, 이 사역자의 고백이구나, 이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와 닿는 것도 깊이가 다른 것 같습니다. 조세피님이 신청하신 곡 보너스 쿠폰 하나 더 얹어드립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손진영의 목소리로 들었고요. 허유미님께서 교회에서 오늘 31분 성지순례 가셨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잘 다녀오길 기도 함께 해주세요. 하시면서 나로부터 시작들에 신청하셨어요. 소리의 일이 부릅니다.

100일 지난 손녀 축복이를 안고 재우면서 알고 있는 동일한 동요 뭐 나비야 나비야 산토끼 토끼야 송아지 송아지 얼룩송아지 불러주다가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불러주는데 진짜 다릅니다. 온몸에 전율이 그리고 눈시울이 달아오르더라고요. 죄악돌 사랑님 그럼요. 내게 이렇게 강 같은 평화를 주신 주님, 내가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었지만 이미 나한테 그 평화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감동의 물결이 막 아이들에게 찬송가를 불러주며 찬양을 불러주면서 재우면 아이들에게 주는 그 영향도 다를 것 같아요. 내게 강 같은 평화. 근데 이 템포는 좀 빠르죠. 아이가 깰 수도 있는. 뉴데이 밴드 앨범에서 들었고요. 1부 끝곡은 위러브 앨범에 있는 곡 찬양하랍니다. 잠시 후 당신을 향한 노래 2부에서 봬요.

0: CBS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3: 곡식이 무겁게 자라서 이랑까지 숙여지기를, 굵게 자라서 100명의 청년들도 뵐 수 없기를, 너무나 무거워서

0: 홍순관의 노래 계절이 우리를 아름답게 하기를. 앞부분의 가사 곡식이 너무나 굵게 자라 100명의 청년들이 빌 수도 없게 하고 100명의 처녀들이 나를 수도 없게 해달라는 것은 히말라야에 자리한 라다크의 씨 뿌리는 날의 민요입니다. 곡식이 이렇게 튼튼하게 자라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히말라야 빙하뿐입니다. 네팔 빙하 쓰나미 희생자들에게 커다란 애도의 마음을 보냅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가 빙하를 지키고 빙하가 우리를 지켜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계절을 지키고 계절이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 포유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가을 문턱에 서서 믿음 안에 사는 인생의 참된 의미를 곱씹어 본다는 피런님, 피터님. 네. 김도현의 목소리를 일부에 들어서요. 오늘은 이 가을의 느낌이 나는 다른 곡들을 전해드렸는데요. 김경혜, 하준이 함께한 가을 동화, 그리고 김형미와 전재덕의 하모니카 연주로 가을밤 두 곡이었습니다. 아우, 좋네요. 멋진 여자님은 지금 초등학교 친구들 만나러 서울 숲으로 가고 계시고요. 이병희님은 속초에 계시는데 아드님과 함께 데이트 중. 그 바다 사진을 보니까 진짜 바다가 보고 싶은 거 있죠. 부럽습니다, 두 분. 조영은님께서 좋은 하루 응원합니다 하고 오셨고요. 서미아님, 흘러나오는 찬양들이 묵상이 되고 기도로 읊어지는 고백이 됩니다. 아멘. 아, 하나님의 은혜로 신청하신 찬송 오벳의 목소리로 들려드립니다.

석별의 정과 음이 비슷한 찬송가가 있던데 제목을 모르겠어요. 섬김님께서 네, 이 곡이 오랫동안 사귀었던 정든 내 친구여로 시작되는 석별의 정. 음이 같은 찬송가는 찬송가 280장 천부여 의지 없어서였고요. 이현수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MJ라는 아이디 쓰시는데 캐나다 토론토에 계세요. 토론토 이민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섬기고 있습니다. 9월 들어 새학기가 시작이 됐는데 우리 다음 세대가 어딜 가든 주의 빛을 바라고 믿음의 거목으로 든든하게 성장해 나가길 기도해 주세요. 토론토 이민교회에서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서 수고 많으신 목회자들 그리고 교회학교 선생님들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특히 토론토 영락교회 교육부 파이팅! 토론토 영락교회 교육부 목회자 팀과 선생님들 파이팅입니다. 아멘! 응원하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사역이 되리라 믿습니다. 청년의 기도 준비했어요. MJ님과 그리고 우리 토론토 영락교회 교육부 선생님들 목회자 팀과 함께 듣고 싶어서요. 손경민 앨범에서 들려드리는 청년의 기도입니다.

청년의 기도 MJ님과 함께 들었고요. 손경민 앨범에서 함께 했습니다. 오늘 무슨 날이에요? 9월 16일. 와, 축하 사연이 진짜 특별한 날인 것 같습니다. 먼저 아미가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아기 하성이가 오늘로 100일을 맞았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특별하고 소중한 하성이.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선물을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이 더 특별한 이유는 하성이 100일과 엄마인 정원의 생일이 같은 날입니다. 하성이에게는 100일의 축복을, 정원이에게는 생일의 축복을 주시는 참 감사하고 아름다운 날이죠. 그래서 날씨가 이렇게 좋은가요? 하성이가 앞으로도 건강하고 밝고 사랑 많은 아이로 자라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늘 행복하길 기도하고요. 엄마 정원도 하성이와 함께하는 모든 날들이 기쁨과 감사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성이 100일 진심으로 축하하고 정원아 생일도 진심으로 축하해. 하성이와 정원의 앞날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축복합니다 신청하셨어요. 네. 하성이 건강하고 지혜가 자라는 건강한 아이로 자라리라 믿고요. 정원님의 생일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준비해 놓겠고요. 장드보라님께서 알려주셨는데 오늘 귀하고 사랑스런 사랑하오님의 생일이라고요. 겸손한 듯 순수하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당당한 것 같지만 수줍음이 많은 우리 어여쁜 사랑하오님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수줍음이 있지만 담대하고 당당하고 사랑 많고 그런 사랑하오님의 오늘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더 행복한 일로 채워지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 이 두 분 정원님 또 사랑하오님의 생일 축하하면서 생일 축하곡 띄워드려요. 러브입니다. 축복합니다.

0: 축복합니다.
1: 축복합니다. 그리고 캔디 아줌마께서 오늘은 우리 사돈 관사님의 생일입니다. 그래서 둘이 오붓하게 코스모스가 핀 공원으로 소풍을 나왔는데요. 정자 위에 돗자리 펴고 지금 방송 들으면서 커피 한잔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늘 영육이 강건하시길 서로 기도하는 든든한 기도의 동역자이자 인생의 베프인 우리 상숙 권사님 생일 축하해 주세요. 권사님이 좋아하는 찬양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아니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이라니 다른 사람이 너무나도 부러워하는 그런 관계네요. 네, 우리 상숙 권사님의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매일매일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채워지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건강하시고요. 제일 좋아하시는 찬양이라고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감사 찬송을 유선 씨과 최인혁이 부릅니다.

유선식 최인혁이 부른 감사 찬송이었고요. 기도의 종이학 접는 집사님께서 오늘 이웃교회를 섬기는 온형산 장로님의 70번째 생신입니다. 축하해 주세요. 네, 장로님 건강하시고요. 그리고 주님의 축복 속에 오늘 하루 감사함으로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생일이니까. 글사랑님, 그동안 바쁘셨네요. 바리스타 자격증도 따고 또 어제는 제과 제빵 기능사 필기시험도 합격하고 분주했습니다. 오늘 제 생일을 맞아서 예년과 다른 생일 풍경이지만 더 좋은 길로 예비하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 행복하게 보내고 싶고요. 초등학교 5학년 아들과 중2 딸이 아침에 생선은 현금이지 하면서 봉투를 행복합니다 하셨어요. 예, 생일 선물 생선은 현금이 또 최고죠. 글사랑님 또 새로운 도전에 응원을 보내고요. 앞으로 하시는 일이 주 안에서 기쁨이 넘치고 행복한 그런 걸음이 되길 또한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행복한 요한나님께서 오늘이 따님 결혼기념일이라고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믿음의 가정에서 귀한 지호를 열매로 주셨지요. 앞으로도 서로를 존중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 아래 더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으로 이끌어 가시길 원합니다. 아멘. 감사가 있는 가정, 기쁨이 넘치는 가정,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가정이리라 믿습니다. 지금도 그런 아름다운 가정이니까요. 축하곡 두 곡 더 이어집니다. 축복의 사람의 축복의 사람, 그리고 김명식 믿음의 가정.

김명식 믿음의 가정, 축복의 사람의 축복인 사람, 그리고 감사 찬송 축복합니다까지 오늘 이 좋은 날 여러분의 축하 사연과 함께했습니다. 선선한 찬양이 나를 위한 곡입니다. 나를 위한 곡들 가을 느낌 어우러져 편안합니다 하신 예랑마음님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일정이 급하게 변경돼서 속상했었는데 지금 들려오는 찬양이 위로가 됩니다. 아멘. 수아진 7608번님도 함께하고 계세요. 좋은 친구 2095님은 오늘 돌아오시는군요. 웰컴입니다. 웰컴 투 코리아고요. 해변가에서 지금 예사모 10명과 함께 코코넛 마시고 있다고 하셨어요. 마무리 일정이신가 봐요. 친구야 신청하신 곡 소울싱어즈 앨범에서 듣습니다.

소울싱어즈 친구야였습니다. 기쁨 가득님께서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첼로 연주 얘기하셨는데요. 강연화의 바이올린 안희정의 첼로 연주로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리고요. 기도 제목 나눕니다. 애니 김미라님께서 애청자인 밴쿠버 차인이님께서 9월 9일에 경추 수술로 많이 힘들다고 하십니다. 기도 부탁합니다 하셨어요.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길 원하고요. 발바닥에 땀나기님께서 필리핀 마닐라 올티가스에서 홈스테이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아이를 돌보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죠. 하나하나 다 챙겨줘야 되고 단순히 그냥 돈 버는 일이 아니라 아이를 자라게 하는 일이니까. 근데 홍보의 벽에 지금 힘들어 하신대요. 이 진심을 부모님들께 알리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하셨어요. 정말 필요한 가정과 좋은 인연, 그런 인연으로 만나고 싶은데 마음처럼 되지 않는다고요. 해외에서 혼자 일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이 지칩니다. 그래서 기도로 지금 이 시간을 이겨내시는 것 같아요. 진심은 통하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 진심을 알아줄 날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아시니까요. 이 일이 더 빛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되길, 아이들의 그냥 공부뿐만 아니라 마음을 자라게 하는 귀한 장소가 되길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저는 내일 다시 당신을 향한 노래 부르러 올게요. 고맙습니다.

0: 사랑해 CBS.
1: 삶이란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마치 뱀이 주기적으로 허물을 벗듯이 사람도 일정한 시기가 되면 영혼의 성장을 위해 마음의 껍질을 벗어야만 합니다. 지나간 일을 이제 던져버리십시오. 비록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지만 당신을 초대한 삶에 충실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의 삶 말입니다. 한스 크루파의 마음의 여행.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입니다. 이 찬송은 스가랴 13장 1절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는 말씀을 배경으로 영국의 윌리엄 카우퍼가 찬송시를 썼고 작곡자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작사자 카우퍼는 영국의 버크햄스테드에서 영국 국교회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카우퍼의 창작 시기는 그가 존 뉴턴과 함께 영국 올니에서 활동하던 때였습니다. 뉴턴과 함께 역사적으로 유명한 올니 찬송가를 공동으로 편찬했는데 카우퍼의 시도 67개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가져다주는 죄사함의 능력을 확신하면서 그 복받치는 감격을 표출하고 있는 아름다운 찬송 찬송가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전합니다.

0: CBS
1: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0: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응원단장 정호의 남자 추인혁입니다. 요즘 해외 뷰티 시장에서의 한국어 이름을 단 브랜드들이 눈에 띈다고 합니다. 독일에서 출발한 화장품 브랜드가요, 예쁘다라는 한국어를 이름으로 쓰고요. 야, 핀란드와 미국의 브랜드들도 화랑 또는 서울이라는 이름을 내세운답니다. 이제 한국이라는 이름이 하나의 브랜드가 된 것인데요. 하지만 동시에 생각해 볼 일도 있습니다. 이름만 한국적이라고 해서 모두 진짜 K-뷰티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K-뷰티의 힘은 좋은 원료를 고르는 정성, 소비자의 피부와 마음을 생각하는 진심, 그리고 오래 쌓아온 신뢰에 있으니까 말입니다. 세계가 한국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지금 우리가 더 지켜야 할 것은 유행이 아니라 그 이름에 걸맞는 품격과 진심이라는 사실, K-뷰티 관계자 여러분 잊지 말아 주십시오.

네, 신실하게 진실하게 올레이션스 경배와 찬양의 곡으로 네 시작했습니다.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질리지 않으세요? 네, 이게 다들 좋아하시는 것 같긴 한데 저 혼자 착각인가요? 네, 언제나 언제나 늘 수요 예배 다녀오시는 김명수님 수요 직장인 예배 진짜 앞에 찬양처럼 신실하고 진실하시게 다녀오시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신실하게 살아가려면 신실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네 고백해야 되죠. 그래서 24시간 찬양 방송이 진짜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교회 진짜 카페 많잖아요. 좀 사이즈가 큰 교회들은 뭐 찬양 뭐 찾아서 아니면 어디 사이트보다도 가장 좋은 예, 찬양 방송이 아닐까요? 그냥 틀어놓으면 되니까 네. 주의포이 많이 좀 네. 카페 틀어놔주시기 바랍니다. 자, 샵 7957 모바일 문자와 만나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 남겨주세요. 수요 직장인 예배 드리는 곳들도 많죠. 정동교회는 아직도 할 것 같은데 정동교회 수요 직장인 예배 몇 번 갔던 기억이 납니다. 자, 홍의석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아란 여호와 이레 한 곡 더 가죠. 안성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네, 명가님 외출했다가 들어오셨군요. 예. 이렇게 이제 보면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요. 생각은 10년 전 같고 20년 같고 어떨 때 50년 전 같은데 몸에서 이제 그때랑 다른 반응들이 일어나잖아요. 이 갭을 줄이는 게 그죠? 내 머릿속의 나이와 내 몸의 나이와의 갭을 줄이는 게 가장 지혜로운 삶인 것 같아요. 예. 몸이, 아, 나는 이제 이렇구나. 그러면 이렇게 가고. 머릿속에

그러니까 뭐 지혜롭고 뭐 이런 건다 필요한데 자꾸 내가 똑같이 그냥 젊은 시절 같이 내 몸도 그럴 거라고 이게 호환이 안 되면 몸이 망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관절염에 다 걸린 거예요. 여전히 괜찮을 줄 알았던 거죠. 뛰면 되고. 그럼 몸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피곤하면 쉬시고 나이가 드시면. 네. 0491번님 저보다도 위시잖아요. 맞죠? 네. 목동지기님 오셨어요. 아미가님. 아유, 조깅하고 또 체조하고. 예, 밤이 되면 또, 야, 여기가 이렇게, 용왕산 잔디마당에서 보면 밤에 월드컵 대교 야경과 유람선 불꽃놀이가 보인대요. 이런 관광 코스를 또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꼭 한번, 네. 용왕산 잔디마당이 어딜까요? 예, 스카이워크도 있다고 하는데 한번. 예, 알아봐야겠습니다. 이거 저기 아닌가 저쪽? 무슨 섬이죠? 밤섬 있는 쪽 아닌가? 예. 아, 참 한국은 아, 진짜 우리나라 제가 전국을 42년 다녔잖아요. 너무 좋은 곳이에요. 네, 좋은 곳이에요, 진짜. 오케이 미미나님도 안과 한의원 막 다니신다고 예. 좀 어지럽다고 하시는데. 건강 잘 돌보십시오. 예, 제 아내도 매일 어지럽다 그러고 방에서 나오다가 탁 벽을 디디 한참 서 있고 그러고 보면 너무 걱정돼요. 예. 그래도 예, 지금까지 살아온 게 은혜고 앞으로도 주님께서 지켜주시라 믿으며 축복의 사람의 주여 인도하소서 남미워십 주의 옷자락 만지며 꿈자가 부릅니다. 소원 듣고 올게요.

박광순 박태현 선교사님이 체포되어 구금되어 있다고 하네요. 아이고 참그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정말 선교사 그 찬양처럼 어쩜 내 삶을 정말 보장할 수도 없고 정말 안전하게 살아갈 걸 포기하는 거잖아요. 진짜 불편함의 정도가 아니라 그런 선교사님의 삶을 축복하고 두 분이 석방되길 정말 기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아유, 생각난 김에 우리 찬양 들을게요. 네, 선교사, 네, 디사이플스입니다.

네, 소원에 이어서 넌 아름다운 꽃 정예원의 찬양까지 듣고 왔습니다.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함께하고 있습니다. 꿀단지님이 저희 교회 매일 성경 열방 기도에 올라와 있어요. 러시아의 한국 선교사님이

항상 아휴 참 에이, 너무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체포되어 있다가 구금되어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참 곤란을 겪는 많은 선교사님들 힘내세요. 네. 이어서 제임스의 예배자의 노래까지 듣고 왔습니다. 붕한국가 하덕교회 정결 듣고 2부에서 만날게요.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 출품한 올해 88살 신정순 은퇴권사님의 사연입니다.
3: 제가 척추협착증으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다리 아파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잠을 못 잘 빼야 성경을 한번 써보자 하면서 책상 놓고 앉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뭐 쓰다 보니 새벽 3시, 4시까지도 써. 그동안에 전혀 통증이 안 왔는데 신구약 한 벌 쓰고 반 정도 쓰는데 저 척추 협착증이 완전히 깨끗이 나와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안 쓸 수가 있습니까?
2: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람 바랍니다. 전시 관람 문의는

0: 02-2650-7942번입니다.
1: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74편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기도.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을 높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주님, 이 Joy for You가 만들어진 지 11년이 돼가네요. 9월 달이니 청취자가 많이 늘어야 되는데 참 아쉽습니다. 주님이 만드신 방송은 너무 분명한데 예산도 많지 않고 CBS가 참 선하게 아름답게 걸어가는 반면에 많은 교회들은 CBS에 후원하는 일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듣기 좋고 또 좋은 찬양, 좋은 음악 뭐 다 좋지만 좁은 길을 걸어가는 이 CBS를 향한 교회들의 마음이 활짝 열리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Joy for You 방송을 들으며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전 세계에서 함께 듣고 참여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선 5만 명이라도 듣게 해주세요. 저 처음부터 10만 명 애청자 만든다고 했는데 11년이 지났는데 5만 명이 아직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더 열심히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서서 열심히 말씀대로 살다가 방송국에 앉아서 방송하겠습니다. 우리 애청자들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카톡 알리기도 하고 있고 전 집회 가서 매 가는 교회마다 Joy for You를 알리고 있는데 제 힘으로는 안 되는 걸 압니다. 주님이 이 방송 많은 자들이 듣고 찬양 중에 거하신 주님을 만나 본질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24시간 찬양이 넘쳐난 이 방송을 주 앞에 다시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의 기도에 이어서요. 찬양의 심포니 빅콰이어와 류 하나가 함께했습니다. 지난 9월 5일에 순복음교회에서 또 같이 찬양했었죠. 류 하나 형제님. 지금 회사인데요. 같이 일하는 지적 장애우 청년이 두 명이 있으시다네요. 와. 그런데 무슨 말을 못 하겠어요. 잘못된 거 말하면 말을 안 해요. 둘이 번갈아 가며, 그런데 이제 지치는데 같은 팀이라 연말까지는 이래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시면서, 고구마 100개 먹은 것 같은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마 회사가 이제 지적 장애인과 함께 해야 되는 환경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지적 장애인 형제 두 분은 바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거기에 딱 머물러 있으니까. 그렇다면 축복과 은혜의 나날들님이 지적 장애인들은 어떤 생각과 어떤 삶을 살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이런 걸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공부를 많이 하시고 또 상담도 좀 하십시오. 네, 그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바뀌지 않을 형제들이 바뀔 순 없으니, 그러면 축복과 은혜의 나날들님이 바뀌고 더 많이 알아보고 또 그들의 삶과 생각들과 그들의 수준과 어떤 것들을 쫙 알아내서 그들에 맞춰가면서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네. 자, 초롬의 하나님의 은혜 전서나 그 이름 부를 때 KCCM입니다. 그저 상상할 뿐이지. 그저 상상할 뿐이지.

0: 그저 상상할 뿐이지 당신 곁에서 걷는다면 어떨까
1: 그저 상상할 뿐이지 당신 앞에서 나보게 될 당신 모습
2: 그저 상

아비가일 툰이며 점심도 아바라가 뭘까요? 도롱 마시며 열심히 일했는데 사평도 없으면 어땠을지. 아이고, 그냥 진짜 식사도 못 하신 건데. 아이고, 그래도 잘 드셔야 되는데. 토닥토닥. 예, 저도 아직 못 먹고 있다는 거 같이 그냥 하이파이브 한번 합시다.

그래도 드셔야 돼요. 네. 영주땡님 남편분 어떠세요? 항암 중이시고 또 암투병 중이신데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주님 정말 우리 투병 중에 있는 식구들 도와주세요. 만져주시고. 삭막하게 사는 저희들에게 해피바이러스를 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2613번님은 제가 더 기쁘게 그냥 예? 정말 귀엽게 죄송합니다. 무리한 방송.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잔치 공동체에 우리에겐 복이 있다. 한부영의 소소한 것들. 국제 윙윙스쿨입니다. 내 마음의 한 자리. 아유, 그래 우리 마음의 한 자리. 주님이 있지 않겠습니까?

0: 이거 같대?
1: 얇은 벌 동쪽 끝으로 옛이야기 지질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갔고 얼룩배기 황소가의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무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질화로에 제가 식어지면 빈 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얇은 졸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집배기를 토다 고이시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야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 함부로 쏜 화살을 찾으러 불섭 이슬에 화암초롬 휘적시던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전설 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검은 귀민 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와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철 별 벗은 아내가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 줍던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하늘에는 성금별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소리까마귀 우지짖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 도란도란 거리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참 순수 우리말이 참 많은 정지용 작사의 김희갑 작곡이죠 이동원 박인수 다음 주가 추석입니다 그래서 고향을 그리는 마음으로 오늘 이 곡 어때 준비해봤습니다 이동원 씨가 하늘나라 가셨죠 참 빨리 이동원 박인수의 향수 오늘 이 곡 어때입니다

네, 이동환 박인수의 향수. 이 말 속에 제가 모르는 단어도 진짜 나와가지고 그런데 그냥 네, 이걸 가사를 한번 쭉 읽으니까요 더 노래가 진하게 들려오네요. 다음 주에 추석에 가서 효도하고 오십시오. 정말 효도하고 형제간에 사랑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의 예수 나를 오라 안에까지 듣고 왔습니다. 벌써 다 시간이 다 됐어요. 송아리님 꼭 필요한 것만 산다고 했는데 돈을 너무 썼다고. 아이 요즘 돈이 진짜 몇 개 사면 그냥 10만 원이 쑥 돼요. 예. 네, 다음 주에 또 명절 준비하느라고 많은 돈 쓸 텐데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길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메리 제인의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보내드리고 저는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진짜 사랑합니다. I love you.

0: 긍휼의 하나님, 홍수와 산사태로 집과 가족을 잃은 네팔과 티베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CBS는 네팔과 티베트를 위한 긴급 모금을 진행합니다. 02-2650-7004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모금액 전액은 현지 선교사를 통해 긴급 구호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2: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요엘 2장 23절 말씀이었습니다.

사냥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0: 나의 실수, 편견, 부족함까지 내가 나를 못마땅하게 하는 모든 것들, 그것도 최선의 삶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싹 빼면 자기 삶이 완벽해질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런 허접함과 못마땅함이 포함될 때 그제야 그 삶이 완성되는 거예요. 세상에 편견이 사라지고 오해가 없으면 생이 완벽해질 것 같아요? 아닐 거예요. 가장 고도로 프로그래밍된 게 지금 모두의 삶이라고요. 못 하나 빼거나 더할 게 없어요. 배경옥 인터뷰집 다른 남자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주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듣고 싶으신 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긍휼의 하나님, 홍수와 산사태로 집과 가족을 잃은 네팔과 티베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CBS는 네팔과 티베트를 위한 긴급 모금을 진행합니다. 02-2650-7004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모금액 전액은 현지 선교사를 통해 긴급 구호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이사야 45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9월도 이제 중반을 넘어갑니다. 가을도 중심을 향해 가고 있다는 얘기죠. 어제 저녁에 CBS가 주최한 하모니카 연주회에 다녀왔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하모니카 연주자 전재덕

김종성 두 분의 연주회였고요. 가을밤 공연장에서 하모니카 선율을 들으며 저는 귀뚜라미 소리가 떠올랐어요. 맑고 서늘한 가을밤에 어디선가 들려오는 그 소리처럼 하모니카 선율이 마음속으로 조용히 스며들었는데요. 하모니카는 익숙하면서도 특별한 악기입니다. 피아노처럼 건반을 두드리는 것도 아니고 바이올린처럼 활로 켜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숨을 쉬는 것으로 연주합니다. 들이쉬고 내쉬면서 음악이 만들어지는 거죠. 인간의 들숨과 날숨이 그대로 음악이 되는 악기입니다. 우리 삶도 그런 것 같아요. 받고 내어주는 것, 들이쉬고 내쉬는 것. 그 리듬의 조화 속에서 우리의 하루가 아름다워지는 것 같습니다. 하모니카로 연주하는 찬양 들어볼까요? 프랑스의 하모니카 연주자 폴 라세가 연주한 미국 가스펠 웨이페어링 스트레인저, 방황하는 순례자 먼저 들으시고요. 이어서 Come Thou Fount of Every Blessing, 복의 근원 강림하사,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버디 그린의 보컬과 하모니카, 제프 테일러의 아코디언과 틴 휘슬 연주 실황으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0: 방금 들으신 곡은 진선미 편곡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중앙아트 프로젝트 콰이어의 연주였고요. 앞서 들으신 곡은 폴라세가 하모니카로 연주한 미국 가스펠 웨이페어링 스트레인저, 방황하는 순례자. 또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버디 그린의 보컬과 하모니카, 제프 테일러의 아코디언과 틴 휘슬 연주로 전해드린 Come Thou Fount of Every Blessing, 복의 근원 강림하사였습니다.
1: 여러분은 지금 전진의 주님을 찬송하면서를 듣고 계십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는 은혜로운 찬송, 찬양대가 즐겨 부르는 합창, 전 세계 크리스천들이 함께 부르는 성가와 CCM, 찬양 연주곡 등 세상의 모든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듣고 싶은 신청곡은 문자 샵 7997, 우물정 7997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분은 CBS 레인보우 어플 채팅방이나 CBS 만나앱에서 사연 남겨주세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닭갈비 본고장의 맛, 국산 닭다리살과 차별화된 양념 소스로 만든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과 간장 닭갈비 세트, 원조의 품격 팡파미유에서 드리는 강릉 육종마늘빵, 국산 곡물만 사용하는 대한민국 대표 선식 기름 전문점 오곡형제에서 미숫가루, 커피의 도시 강릉에서 드리는 강릉 커피빵과 커피잼, 그리고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송하면서 복된 시간 보내세요.
0: 수요일 출첵들 남겨주시고 계십니다. 김숙희님, 멋쟁이님, 이만식님, 김선주님, 아루아님, 블루딱따구리님, 이은주님, 금강초롱님, 제키리님, 준호님, 마라나타님, 파리가제트님, 요셉과 다니엘님도 오셨고요. 황동현님, 찬양할 찬님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준희비님이 가을 하늘이 청명해요. 찬송 들으며 쉬어갈게요. 0380번님은 씨앗 심은 나팔꽃 첫송이 핀 오전, 아침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시면서 저에게 보라색 나팔꽃 사진 보내주셨는데 무슨 핸드폰 배경화면처럼 아주 선명하게 잘 찍혔네요. 마타카님이 제 오프닝 들으시면서 전재덕 박종성님의 하모니카 연주가 초가을 밤을 물들였겠네요. 좋으셨겠다. 저는 이 시간에 하모니카 연주로 들숨 날숨을 쉬어봅니다. 아, 진짜 너무너무 좋았고요. 귀호강했어요. 이 가을밤에 너무나 잘 어우러지는 그런 공연이었습니다. 이터널님이 하모니카 너무 좋아요. 저 어렸을 때 한때 꽂혔었는데요. 다시 도전해볼까요? 하셨는데 진짜 그 공연을 보면서 하모니카도 연습 열심히 해서 한 곡 탁 멋지게 소화하면 이거 작품이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터널님 늦지 않았습니다. 어여쁜 자연님이 수요 예배 후

집뒤 풀약을 처음 해보았는데 해보니 아무것도 아니네요. 염색하며 됐습니다. 아, 셀프 염색하시면서 듣고 계시는군요. 천연 염색 이런 건가요? 아, 이제 계속해서 또 이제 새치 커버도 해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 잘하셨습니다. 한결 더 젊어 보이시겠네요. 아, 신혜숙님이 수요 예배 다녀온 후 동생들과 옥상 텃밭에 고춧잎을 털러 왔는데요. 다들 털어서 갔는데 전 하나도 털 수가 없었어요. 농사는 아무나 못하지만 너무 많네요 하셨는데 고춧잎을 이렇게 터나 보죠? 저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농사도 지어보던 사람이 짓는다고 아마 저도 옥상에 있었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옆에서 보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태연님은 엄마랑 병원 다녀왔어요. 암이 아니래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가 저보고 네 기도빨인가 보다 그러시네요. 기도빨은 어디서 들으셔서 흐흐 하셨는데 아 진짜 잘 됐습니다. 어제 검사 결과 들으러 오늘 간다면서 아, 기도 요청 사연 남겨주셨었는데 정말 정말 정말 다행이네요. 별게 아니라서 이렇게 한시름 놓으셨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세계인들이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먼저 노르웨이 오슬로 대성당 찬양대 최근 음반에 담긴 셰를리에트 프라굿 하나님의 사랑 준비했어요. 이 찬양은 1854년 덴마크의 연스 니콜라이 셰링이 쓴 찬송시를 호콘베르게가 합창용으로 편곡한 곡이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은 맑은 샘물처럼 우리에게서 솟아오른다는 가사는 요한일서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를 노래합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고요. 이어서 웨일스의 제2의 국가라 불리는 칼론란 순결한 마음 전해드립니다. 데니얼 제임스가 쓴 찬송시는 이렇습니다. 나는 사치스러운 삶을 원치 않아요. 내가 원하는 건 기쁘고 정직하며 순수한 마음입니다. 물질보다 마음의 순결을 노래하는 찬양. 웨일스 출신의 뮤지컬 가수 루크 에반스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그리고 박진희의 찬양, 찬송가 십자가 그늘 아래 함께 전해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 젤리에트 브라굿 들려드렸습니다. 오슬로 대성당 찬양대의 찬양이었고요. 이어서 칼론 란, 순결한 마음. 그리고 뮤지컬 가수 루크 에반스의 음성으로 들으셨고요. 박진희의 십자가 그늘 아래까지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초의 찬송가인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며 찬양을 함께 나누는 오늘의 시편. 오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피조물을 세밀하게 주관하시고 생명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시편 104편 10절에서 18절을 성우 손정아 권사의 낭독으로 전해드리고요. 시편의 은혜를 나누는 찬양도 이어서 듣겠습니다.

주님은 골짜기마다 샘물이 솟아나게 하시어 산과 산 사이로 흐르게 하시니 들짐승이 모두 마시고 목마른 들나귀들이 갈증을 풉니다.

하늘의 새들도 샘 곁에 깃들며 우거진 나뭇잎 사이에서 지적입니다. 누각 높은 곳에서 산에 물을 대주시니 이 땅은 주님께서 내신 열매로 만족합니다. 주님은 들짐승들이 뜯을 풀을 자라게 하시고 사람들이 밭가리로 채소를 얻게 하시고 땅에서 먹거리를 얻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포도주를 주시고 얼굴에 윤기가 나게 하는 기름을 주시고 사람의 힘을 북돋아주는 먹거리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심으신 나무들과 레바논의 백향목들이 물을 양껏 마시니 새들이 거기에 깃들고 황새도 그 꼭대기에 집을 짓습니다. 높은 산은 산양이 사는 곳이며 바위 틈은 오소리의 피난처입니다.

시편 104편 낭독 후 전해드린 곡은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진아였고요. 나의 안에 거하라 온누리 워십의 찬양으로 주날 인도하시네 여의도 순복음교회 나사렛 찬양대의 예배 찬양까지 들었습니다. 금강초록님, 삼일절님, 아스농부님, 민민하하님, 신형균님, 고윤희님, 보라미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찬양사랑자님이 샬롬 오늘부터 출첵하려고요. 하모니카 선율 좋네요 하셨는데 반갑습니다. 찬양사랑자님 매일 오후 4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해서 앞으로도 자주자주 뵀으면 좋겠네요. 환영합니다. 모사랑님이 열심히 출첵하려고 생각했는데 벌써 이틀이나 빼먹었네요. 연말에 개근상은 안 되겠네요 하셨는데 요즘 아이들이요 개근상을 못 받는데요. 다들 뭐 집에서 체험학습이다 뭐 많이 빠져서요. 저희 때는 개근상 일단 다 받는 상이었잖아요. 참 많이 변했다 싶었어요. 개근상 못 받아도 뭐 지금부터 열심히 들으시면 되죠. 습관이 되어야 계속 들어오시더라고요. 플라리스님이 진디님 하모니카 연주회 다녀왔어요. 너무 멋있고 황홀 감동이었어요 하셨는데 어제 그곳에 계셨나요? 플라리스님도 마주쳤을 수도 있겠는데요. 무장해제님은 하모니카를 배워보려고 몇 번 시도했는데 독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마을권사님은 꾸준히 하시니 서툴지만 동요를 부시더라고요. 부럽더라고요 하셨는데 그래서 뭐든 좀 느긋하게 여유 있게 인내심 갖고 뭐 1년은 배워봐야 된다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야 뭐든 배운 걸 좀 써먹을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어여쁜 자연님도 하모니카 아버지 계실 때 앞주머니에 꼭 가지고 다니시며 기분 좋으시면 들려주셨죠 하셨는데 저도 할아버지한테 하모니카를 처음 배웠던 것 같아요. 예. 언제부턴가 사라졌죠.

0: 있었죠.
1: 보혜사님이 진디님 9월의 절반을 지나보낸다는 게 아쉬움이 있어요. 조바심에. 하지만 컵의 물이 아직 반이 남았다는 희망적인 생각으로 바꾸어 봅니다. 저도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와 벌써 9월 16일이 됐네. 야, 이렇게 반환점을 돌았네 9월도 했거든요. 맞습니다. 아직 반이나 남았어요. 9월 상반기 바쁘다고 막 엉망진창으로 보내셨다면 후반기는 조금 더 마음 가다듬고 은혜롭게 감사로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키리님이 저희 어머니 우측 어깨에 물렁한 혹이 있어서요. 이번 주 금요일에 수술 예약했어요. 기도합니다. 수술 금방 끝난다고 해요. 아이고 수술이 금방 끝날 정도면 그래도 큰 수술이 아닌 것 같아서 다행이네요. 무사히 수술 잘 받고 오시길 함께 기도합니다. 비공개님이 저는 요즘 학교에서 애들 가르치는데 아이들이 감기 많이 걸렸더라고요. 저도 울문 건지 목도 아프고 몸이 너무 피곤한데 찬양 들으며 힘을 얻으니 참 감사합니다. 감기가 속히 떨어지면 좋겠어요. 저도 오늘 들었어요. 요즘에 목감기가 유행이래요. 그리고 코로나도 다시 돌고 있다고 사연으로 보내주신 분이 계셨어요. 최근에. 코로나는 아니시고 목감기이신 거죠? 약 잘 챙겨 드시고 비타민도 꼭꼭 챙겨 드세요. 다들 환절기에 건강 꼭 챙기셔야 됩니다. 아, 이 찬양 남겨주셨어요. 신혜숙님이요. 저 장미꽃 위에 있을 리컬러의 찬양 들려드려요.

오늘 끝곡은 아타카님이 보내주신 참 아름다워라 수마트로의 연주곡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프로그램을 마무리하며 어젯밤 무대에 선 두 하모니카 연주자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 싶어요. 전재덕 씨는 어린 시절 시력을 잃었습니다. 특수학교에서 사물놀이를 배우다 우연히 하모니카를 만났고 독학으로 연주를 익혔습니다. 지금은 한국 재즈 하모니카의 거장이 됐죠. 박종성 씨는 고등학생 때 전재덕 씨의 음반을 듣고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나도 할 수 있겠다. 그리고 17년이 흘러 어젯밤 두 사람이 처음으로 한 무대에 섰습니다. 박종성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젠가 한 무대에 서겠다는 생각으로 함께할 수 있는 수준의 연주자가 되겠다.

하고 마음먹었습니다. 한 뼘짜리 작은 하모니카를 붙들고 오랜 음악 여정을 걸어온 두 사람. 작은 것을 붙들고 꾸준히 걷다 보면 결국 꿈꾸던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것 같아요. 남은 오후도 평안하세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전진이었습니다.

0: 자연은
1: 초가을 풀숲에서 들려오는 긴꼬리의 노래입니다. 긴꼬리는 풀이나 관목, 나뭇가지와 잎 이외에서 생활하는 깃두람이입니다. 가늘고 녹색인 몸은 식물 사이에 숨기의 제격이라 모습을 찾기보다는 노래로 먼저 존재를 알아차리게 됩니다. 긴꼬리는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노래하기도 합니다. 잎에 구멍을 내고 그 사이에 몸을 넣은 뒤 노래하는데요. 그러면 잎이 확성기 역할을 해 작은 몸에서 내는 노래를 더 크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긴꼬리는 작은 몸으로 우리나라 가을의 소리 풍경을 풍성하게 만드는 멋진 음악가입니다.
2: 곡식이 무겁게 자라서 이랑까지 숙여지기를, 굵게 자라서 100명의 청년들도 뵐 수 없기를, 너무나 무거워서

0: 홍순관의 노래 계절이 우릴 아름답게 하기를. 앞부분의 가사 곡식이 너무나 굵게 자라 100명의 청년들이 빌 수도 없게 하고 100명의 처녀들이 나를 수도 없게 해달라는 것은 히말라야에 자리한 라다크의 씨 뿌리는 날의 민요입니다. 곡식이 이렇게 튼튼하게 자라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히말라야 빙하뿐입니다. 네팔 빙하 쓰나미 희생자들에게 커다란 애도의 마음을 보냅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가 빙하를 지키고 빙하가 우리를 지켜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계절을 지키고 계절이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CBS 스페셜입니다. CBS 스페셜은 CBS TV가 제작한 올포원, 성서학당, 새롭게 하소서, 잘 믿고 잘 사는 법 등 신앙 프로그램을 오디오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을 쉽게 이해하도록 풀어주는 눈높이 강의와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신앙인들의 간증, 말씀에서 지혜를 얻는 큐티, 우리의 삶과 밀접한 수많은 신앙적 질문 등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자양분인 말씀을 다양한 시선을 통해 새롭게 알아가는 프로그램을 만나봅니다. 오늘은 말씀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을 보내드립니다.

0: 십자가의 예수님을 생각하면 결코 잊을 수 없는 이름이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언급되는 본디오 빌라도. 뭐 모르시는 분이 안 계시잖아요. 그죠?
1: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참 온 세상 사람들이 이제 그쵸? 다 아는 사람. 예수님을 못 박은 이 사람 어찌 모르겠습니까? 에이, 나쁜 사람.
2: 저도 네. 그렇게 암송을 하긴 하는데 네. 과연 본디오 빌라도의 잘못일지 좀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본디오 빌라도가 분명히 군중들한테 물었잖아요. 예수님과 강도 중에 누구를 풀어줄까? 그치. 라고 물었잖아요.
1: 약간 오은 씨 지금 네. 그 본디오 빌라도를 변호하는 변호사 느낌이 조금 아니 예수님을 사형시켰는데도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사형 그래 죽여라 이랬잖아요.
3: 저도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요. 네.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일 생각까지는 없었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당신이 그냥 그 사람이냐 물어봤을 뿐이고 그래서 죄를 찾지 못해서 군중들한테 그냥 한번 물어보고 다시 되물어본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
4: 아하 이분들 안 되겠네요.
1: 이분들 안 되겠네요.
4: 그럼 안 되죠.
5: 안 돼요?
4: 네, 그럼요. 아니 본디오 빌라도는 자기 손에 피를 안 묻히고 덕 보려고 그런 거예요.
1: 그렇죠.
4: 그러니까 손 안 대고 코 풀려고 그랬던 거죠.
1: 그렇지. 네.
4: 그런데 그 본디오 빌라도의 본심은 다른 데 있었잖아요.
1: 와, 역시.
4: 그거를 잊어버리면 안 되죠.
1: 사람은 잘생기고 봐야 돼. 종우 씨, 그쵸? 아, 이제 정확하네.
4: 역시.
1: 우리 편이네.
4: 그래서 잘 아시네요.
3: 본디오 빌라도한테 물어봐야 돼요. 잘생기고. 뭔지 아닌지.
1: 아니, 본디오 빌라도한테 물어보자고. 근데 목사님들한테 한번 그래서.
3: 그래. 네.
1: 아니, 목사님. 본디오 빌라도가 본디 어떤 사람이었던 거예요? 왜냐면 목사님들이 좀 명확하게 대답해 주세요. 좀 답답해요. 우리.
6: 네, 저는 짧게 말하면 우리 오은 씨 그쪽 입장입니다. 저는 변호하는 입장입니다.
1: 아, 목사님은 변호사 측이고 검사는 안 계세요, 그러면? 검사 측은?
7: 저는 변호하는 것보다 살짝 그 소개를 좀 할게요. 네. 왜냐면 이 사람이 로마의 지방 호족인 본디오 가문에서 빌라도라는 이름인데요. 그 타이베리어스, 우린 디베리오라 그러죠. 그 황제 시대 때 이제 유대 총독으로 다섯 번째 총독이었어요. 근데 이제 알려진 건 많이 없는 사람인데

0: 이후에 이제 칼리굴라 황제 때 이 사람이 불려가서 사형을 당했다라는 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초기 신학자인 털툴리안에 따르면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좀 그 황제를 설득하려 했다. 기독교로 개종하도록 그런 여러 설이 있는 좀 신비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근데 중세 때 이 사람 그림이 많이 나오는데 주로 어떤 장면이 많이 나오냐면 그 손 씻는 장면 이런 것으로 많이 알려진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네. 저는 어떤 편일까요?
1: 그러게요. 예. 네, 궁금해지네요.
2: 우리는 애매하게 말하는 거 안 좋아합니다.
1: 검사 나오셨네요.
2: 본디오 빌라도에게 네. 권한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1: 네.
3: 그렇죠. 검사 측 나오셨습니다.
2: 네. 네. 저는 그 입장에서 어떤 논리를 한번 세워가보려고 합니다.
4: 네. 재밌겠다.
1: 아, 오늘 재밌다, 패널부터 재밌다. 목사님들까지 어떤 입장에서 말씀을 하실지가 감이 잘 안 잡혀서 네. 굉장히 또 기대가 됩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왜 예수를 못 박은 사람으로 이렇게 두고두고 회자되는 인물이 되었을지 그 궁금증을 설교로 풀어보겠는데요. 김윤희 목사님 설교부터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여기서 보다시피 본디오 빌라도 참 유명한 인물입니다. 그러기에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이분에 대한 거는. 그래서 저는 이제 요한복음의 흐름을 좀 따라가 보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기도를 마치시고 내려오는데 가룟 유다가 배반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십니다. 그리고는 종교 재판으로 끌려가요. 그래서 당시에 유대인 최고 법원인 산헤드린에 이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갖고 이제 이전 그 제사장인 그 안나스에게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최근 이제 현재 제사장인 가야바에게 갔다가 그 다음에 빌라도에게 보내줬다가 그 다음에 빌라도가 헤롯에게 마치 물건처럼 토스했다가 빌라도랑 헤롯은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런데 이 문제는 좀 뜨거운 감자인 거죠. 그러니까 다시 헤롯이 예수님을 다시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이게 그 밤 새벽 될 때까지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뭐 당한 겁니까? 뺑돌림? 저녁 내내 이 사람 저 사람 끌려다니면서 예수님이 뺑돌림 당하신 거죠. 굉장히 비참한 이제 상황이 일단 펼쳐집니다. 이제 본디오 빌라도는 그 유다 지방을 통치하도록 로마에서 보낸 사람이고요. 주후 26년부터 37년 동안 거의 10년을 통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빌라도의 원래 관청이 가이사랴 북쪽에 있었는데 이제 유월절이니까 소요의 유월절은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유대인의 큰 명절이기 때문에 그런 밀란이 일어날 수 있고 로마 통치하에 있으니까 반란도 일어날 수 있고 민감하니까 이 빌라도가 예루살렘에 이제 내려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산헤드린 법정에서 다른 모든 그런 종교적 재판은 가능해요. 근데 이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했던 거예요. 결국은. 근데 죽일 권한은 로마 총독에게 있지 유대인들이 사람을 사형까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목적은 뭐예요? 사형시키려는 거였어요. 그게 목적이에요.
4: 그렇죠.
0: 이제 빌라도도 그걸 알고 있죠. 왜냐하면 소문이 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빌라도도 이 빌라도는 그 로마인이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의 그 종교법 막 그 까다로운 거 그거 되게 좀 경멸해요. 그리고 이들에게 권위를 보여주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사형해 주세요. 그럼 오케이 절대 안 하죠. 여러분이 권위를 보여주려면 어떡하죠? 까다롭게. 그렇죠. 그거예요. 그래서 뭔데 뭐 때문에 이러는데 라는 것을 알기를 원했던 거죠. 유대인들도 이를 설득하려면 종교법으로는 안 되죠. 그러면 무슨 법으로 해야 돼요? 정치법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제 그 정치적 이유를 붙여서 예수님을 얽어매려고 이제 그 긴장감이 양측에서 돌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에 보면요. 죄목을 뭐라고 했냐면 예수는 백성을 미혹하고 또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고 자칭 왕이라고 했다. 그렇게 이제 죄목을 이제 댑니다. 근데 이제 빌라도가 뭐라고 물어보냐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여러분이 그 질문을 묵상을 해봐야 돼요. 네가 왕이냐?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냐? 그러면 로마의 위협이 되죠. 근데 네가 우리가 통치하는

0: 나라의 왕이야? 위협이 됩니까? 사실은 셀카즘이라 그러죠. 비꼬는 거? 네가 유대인의 왕이야? 저 유대인? 이런 뉘앙스가 있는 거야. 그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제 빌라도는 또 뭘 알고 있었냐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면 이 유대인들이 시기심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를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한테 이제 넘어가지 않겠다라는 게 있었지 뭐 본인이 정의를 구현하거나 뭐 죄 없는 사람을 풀어주고 이런 목적은 사실은 아니에요. 그 뉘앙스를 보면 이제 예수님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시고 진리에 대해 증언하러 왔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 빌라도는 이들이 주장하는 위험 인물은 아닌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그거는 빌라도가 정말 예수를 변호해 주느냐 그게 아니고 니네들이 말하는 경멸하는 태도로 뭐 때문에 이러는데라는 것이 있는 거죠.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세 번이나 너네 말을 들어줄 수 없어. 세 번이나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일단 채찍질하고 가시나무 씌우고 그 다음에 이제 왕을 상징하는 자색 옷 입혀갖고 유대인 앞에 내놓는데 이거는 이제 첫 번째 채찍질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거는 그 모습을 보고 물러나기 좀 가라앉히려는 의도가 있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도 더 이제 동요를 하는 거죠. 죽여라 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안 되겠으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오케이 그 왕이라고 주장하는 자를 놔준다면 이건 가이사한테 반역인데 너 반역자 될 거야 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빌라도가 동요를 가라앉히는 책임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제 어디에 앉는다고 요한복음에 나오냐면요. 빌라도가 재판석 배마거든요. 재판석에 앉아서 뭐라 그러냐면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재판관이 뭐 한 겁니까? 탕탕탕 그리고 내어줬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그 두 번째 채찍질은 그 여러분이 가죽에 왜 새 그 달아갖고 그거는 몇 대 맞으면 살이 다 나가요. 그리고 잘못하면 뼈까지 드러납니다. 이제 그걸로 반죽음이 돼서 이제 십자가 처형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지시는 게 너무 힘드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보면 그 비참했던 그게 다 저녁부터 새벽까지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주장 그 다음에 그래도 자기의 정치적 목적 때문에 풀어주려고 했던 이방인의 주장 이런 것들이 너무 아이러니하게 펼쳐지고요. 그 다음에 빌라도는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 아니고 역사 기록에도 별로 없어요. 이런 인물이 역사상 가장 악명 높으면서도 그죠? 또 동시에 가장 유명한 사람 또 전 세계 교회에서 매주 우리가 회자해야 되는 그런 인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역사의 아이러니죠.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이 상황 자체를 읽는 것만 해도 듣는 것만 해도 우리가 전율이 됩니다. 저희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빌라도가 아니라 우리 때문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절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더욱더 묵상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1: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세 가지 본문이 있습니다. 두 개는 그 본문 내용 자체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하나는 뭐 성경 자체에 기록된 본문은 아닙니다. 첫 번째가 구약에 있는 십계명,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신약에 있는 주기도문, 그리고 세 번째가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에는 사도신경의 내용

자체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고요. 다만 성경 66권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뭐를 믿느냐, 그거를 이제 압축해 놓은 게 사도신경이죠. 그런데 이제 사도신경에 참 어떻게 보면 재밌기도 하고 또는 어떻게 보면 의미심장한 것도 같고 뭐 또 아닌 것도 같고 그런 특이한 구절이 나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러면 이제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 의미가 뭐냐, 이제 이 점이 오늘 제 설교에서 요점인데요. 사실은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 표현 때문에 사도신경에 대해서 그거를 기독교의 공식적인 신앙 고백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 이런 어떤 기독교의 갈래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 본문이 저는 이제 이렇게 봅니다. 본디오 빌라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걸 얘기하는 뜻이 아니다, 이런 거죠. 그러면 뭐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뭐 사도신경의 본문에 그런데, 그런데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누구 때문이냐, 이제 서구 역사에서는 유대인들이 죽였다. 그래서 사실은 서구 역사, 서구 역사는 사실은 근대 이르기까지 뭐 오늘날도 뭐 그런 게 아주 강하죠. 기독교 문화권이죠. 그래서 기독교 문화권에서 유대인들에 대한 증오, 이런 전통이 사실은 유대인들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서구 역사에서 현실적으로 그런 흐름이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죽음 현상적으로 본디오 빌라도 때문에 돌아가셨다, 이거는 사실은 있지는 않고요. 자, 그러면 다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 의미가 뭐냐, 이 문구에 저는 이거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신 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적인 사건, 이거는 역사의 한가운데서 일어났다. 이제 그거를 의미하는 구절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은 어떤 추상적인 공간에서 일어난 사건 또는 뭐 논리적인 어떤 주장, 거기에 토대를 두고 있는 게 아니고 시간과 공간 흐름의 역사적인 현장 한가운데서 실제적으로 현상적으로 일어난 사건, 거기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게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 신앙의 역사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아니 영원하신 하나님 자체이신, 말씀 자체이신 그분이 사람 몸을 입고 우리가 존재하는 이 시공간 안으로 구체적으로 들어오셨다. 그게 이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같이 살게 됐다, 이런 거잖아요. 기독교 신앙의 역사성이거든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일이 진짜 그런 일이 있었냐? 있었다. 언제냐? 본디오 빌라도가 팔레스타인의 총독으로 있을 때 그 사건이 일어났다. 요거를 이제 지적하는 것이 바로 그 문구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 신앙의 역사성은 신약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예를 두 군데만 들겠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는 그 상황에 대해서 누가복음 2장 1절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었을 때 처음한 바로 그 호적 등록, 바로 그때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구체적인 좌표를 찍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그때 상황을 기록한 그 누가복음, 요거는 3장 1절 2절인데요. 이거는 더 재미있습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

0: 메와 드라곤이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니라. 여기에 기록된 이름들이 다 각각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근데 그거라기보다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할 때 그때가 역사적으로 이런 때였다. 그러면서 황제부터 쭉 줄줄이 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은 역사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위대한 구원의 계시, 그러니까 말하자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섭리하고 우리 사람이 매일 밥 먹고 뭐 일하고 돈 벌고 싸우고 또 나라끼리 전쟁하는 이 삶의 현장 한가운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노킹을 한 거야. 하나님이 역사 속에 뚫고 들어오신 거야. 그래서 우리 구원의 사건이 일어났고, 바로 이런 기독교 신앙의 역사성은 오늘날도 계속되고 이어지고 있고 또 그래야 된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가 사는 바로 이 현장, 뭐 대통령 또 서울시, 울산시, 여기 다 각기 시장도 있고 도지사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연관되는 삶의 상황에서, 내가 회사 다니는데 회장이 누구고 사장님이 누구시고, 바로 이런 현장 한가운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결단하며 또 헌신하며 산다, 이런 메시지를 여기서도 읽어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한국 교회의 또 그리스도인들 또 우리 신앙인들이 오늘날의 이 역사 현장 한가운데서 용감하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헌신하는 그런 걸음걸음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사는 이 역사 삶의 한가운데 주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일하며 그리스도인답게 삶의 여정 걸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아멘.
1: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오늘 이 부분을 다루어야 되는데 분위기가 뜨거운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지는 이미지는 각 사람들에게 조금 다르게 이해되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어머니에 대한 감정이나 생각들은 굉장히 애틋하거든요. 뭐 인생에서 어렵고 힘들었던 날들, 저는 엄마 생각하면 다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어쨌든 잘 돼서 엄마 잘 모셔야지, 그게 그냥 제 삶의 동력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늘 돌아가신 어머니가 그립고 그래요. 그래서 명절 때 이제 울산 또 가서 누나들한테 그 엄마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누나들이 하는 말이, 야, 너는 막내니까 엄마가 너한테 잘해줘서 그런 거고, 엄마가 젊었을 때 누나들한테 얼마나 못됐게 했는지 미안,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누님들이 그 어머니한테 혼나고 당했던 거 이야기를 하는데, 저한테는 전혀 없는 정보.
2: 똑같은 엄마한테.
1: 똑같은 엄마한테 완전히 엄마를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날 제가 집으로 돌아오면서 약간 쇼크 먹고 돌아왔어요. 이 본디오 빌라도가 그런 인물인 것 같아요. 이 본디오 빌라도는 역사 가운데 분명히 존재했던 인물이었고, 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유대 총독이었습니다. 사도신경에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 이렇게 명시적인 문구가 분명히 있지만 신약성경을 이렇게 꼼꼼히 읽어보면 본디오 빌라도가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죽이거나 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본디오 빌라도의 책임이 전혀 없는가 했을 때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직간접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일에 본디오 빌라도는 일정 부분의 역할을 한 것이 틀림없어 보여요. 이런 의미

0: 중에서 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못 박혀 죽으시고 이 말은 그 당시 불의한 로마의 정치 권력, 그 정치 권력에서 임명한 한 사람의 관리로서 자기가 섰던 자리에서 마땅히 관리로서 가져야 될 양심, 그리고 공의, 정의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 그 책임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돌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 딴에는 유대 나라에 있었던 젊은 청년 한 사람을 죽이느냐 살리느냐, 십자가에 못 박느냐 안 박느냐, 그게 본디오 빌라도 자신에게는 별일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명예, 또 자기의 자리, 자기의 입장의 안위를 위해서 그냥 쉽게 어느 정도의 고민은 있었겠지만은 큰 비중과 무게감을 그 결정에 담지 않은 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자리로 그냥 허락해버린 그 잘못을 본디오 빌라도는 행한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 부분에 좀 집중하고 싶은데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 모두가 본디오 빌라도와 같은 죄를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인들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에게도 뭐 아빠로서, 엄마로서, 목사로서, 회사에 가면 각 사람이 가진 어떤 직책으로서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심, 그리고 신자로서 정직하고 의롭게 결정을 내려야 될 삶의 순간들이 우리 삶에는 꽤 많죠. 그런데 그때 우리가 보면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든 것처럼 별 비중을 안 두고, 그러나 내가 내리는 이 결정이 어떤 사람에게는 심각한 삶의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일인데 우리는 거기에 마음을 담지 않은 채 너무 쉽게 어떤 결정들을 나의 안위와 내 명예를 위해서 내리는 적은 없는지 우리가 한번 뒤돌아 봐야 될 문제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자기의 권한 가운데 허락해버린 이 결정, 그리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존재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가 별 생각 없이 내린 그 결정으로 말미암아 본디오 빌라도에게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는 이 문구로 영원히 박제되어져 버린 불행한 인물이 되고 맙니다. 우리 올포원 시청자, 우리 모든 가족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들에게 주신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 각자들에게 주신 우리의 직분, 우리의 역할, 우리의 어떤 자리, 하나님 앞에서 사소한 하나라도 정직하고 의롭고 공의롭게 어떤 결정들을 내리는 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여러분 삶에 어떤 하나의 별것 아닌 듯한 하나의 행동과 결정이 어쩌면 여러분의 평생의 이미지가 될 수도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역할들을 감당해내는 복된 신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역시 본디오 빌라도가 지었던 그 죄의 자리, 그 동일한 자리에 서 있는 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본디오 빌라도를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세를 다시 추스리고 고치고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어떤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셨든지 진실하게 하시고 신실하게 하시고 정직하게 하시고 공의롭게 우리의 역할들 감당하는 우리의 복된 생애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1: 나쁜 사람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쁜 사람으로 이렇게

0: 계속 생각할 수 있으면 간단하거든요. 근데 악인으로 박제되어 버린 본디오 빌라도를 다시 살려내서 설교를 들어본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형을 받은 것은 맞지만 정작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는 것도 사실이니까 생각이 좀 많아지네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좀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건가요?
1: 아니, 저도 지금 생각이 더 많아져요. 뭔가 목사님들 말씀드리면 아 이거 달랬는데 두 이렇게 딱 이렇게 나눠주시고 한 분은 중립적이시니까 막, 아 이거 어떡하지? 그러니까 저는 근데 그 단도직입적으로 좀 여쭈고 싶은 게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은 누굴까? 라는 이제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가 맞으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뭐 이제 이 사람 시대에 그랬다라는 것도 있지만 그 사람이 만약에 나는 아니다라고 했으면 그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결국은 맞다라고 했으니까 역사적으로도 그렇게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궁금해요. 도대체 누구의 과연 그럼 책임일까라는 게.
2: 제가 확실히 결론을 내려드릴게요. 네. 본디오 빌라도 맞습니다. 법적 책임을 집니다. 밀려서 떠밀려서 했건 압박을 받아서 했건 정치적 출세를 위해서 했건 법적 책임을 집니다. 최종 판결을 내린 사람은 본디오 빌라도예요.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본디오 빌라도가 손을 씻고 피에 대해 무죄하다 그래요. 그죠? 최선을 다하는 거죠. 왜냐하면 약간의 그런 건 있으니까 죄를 발견하지 못했으니까 그리고 쉽게 이들의 말을 들어주고 싶지 않은 거죠. 근데 이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피의 책임이 있어요. 그다음에 예수님을 판 자는 누구죠? 가론 유다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전체를 통해서 십자가의 뜻을 이루신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뭐라 그러냐면 본디오 빌라도 뒤에 하나님이 계셨다라고도 말할 정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저는 본디오 빌라도 하나 특권은 뭐예요? 예수님과 1대1로 마지막 순간에 커뮤니케이션, 대화를 할 수 있는 모든 특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야말로 역사적인 모먼트 때 그거는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야말로 타협이 돼버린 거죠.
3: 우리 김은희 교수님께서 뭐 워낙 디테일하게 잘 언급을 해주셔서 저는 그냥 정리만 조금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법적이고 공적인 책임은 빌라도, 저도 동의하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로마의 법정에서 사형을 판결받도록 아주 집요하게 그리고 참 아주 못되게 한 사람들은 유대의 종교 권력자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고 군중은 엑스트라로 말하자면 선동을 당해서 그래서 거기에 이제 엑스트라들로 출연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섭리적인 면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신 일이다. 흔히 이제 유다 얘기할 때 그러면 가리온 유다가 안 팔았으면 누구 다른 사람이 또 누구라도 팔았을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근데 이제 논리적으로 보면 뭐 사실은 해답이 이상하게 꼬이고 하는 뭐 그런 주제긴 하지만 근데 하나님의 큰 섭리로 그래서 빌라도는 빌라도가 그 책임을 져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억울하다. 하여튼 맨 마지막으로는 빌라도 변호자로 자처했으니까
1: 배우이 그냥 하나님으로
4: 저는 빌라도의 책임이라고 봐요. 보는데 빌라도의 심정은 참 이해가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그때 총독이었어도 비슷하게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에서 볼 때는 이 정도 그냥 처리하고 나면 아무 일 없고 자기 삶과 뭐 또 이 유대 나라에도 별일 아닌 어떤 하나의 판정을 자기가 내렸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십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그렇게 판단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누구의 책임인가 이렇게 이 질문 앞에는 우리 역시도 빌라도와 같은 죄를 수도 없이 짓는 자들이기에

0: 그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이름 안에 내 이름을 그 가운데 담을 수밖에 없는 나로 인하여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저는 그런 의미로 이런 사도신경의 문구를 이해하고 보통은 고백하는 편입니다. 네.
1: 토론의 전선을 애매하게 만들어 버리시네요.
2: 그러니까요. 네. 네, 죄 없는 예수님을 뭐 직접적으로 못을 박진 않았더라도 사형 선고를 해서 돌아가시게 한 책임이 빌라도에게 있음은 정말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은데요. 근데 좀 안타깝게 빌라도가 마지막으로 또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그 특권을 가진 사람이었다면 그 기회를 통해서 뭔가를 좀 깨달을 순 없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면서 조금 안타깝기도 해요. 네.
3: 기회 좀 빌라도 해도 시원찮았을 텐데.
1: 본디.
3: 그렇죠?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4: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못 박은 진짜 이유를 알기 위한 질문.
5: 타임!
4: 먼저 궁금한 게 지영 목사님께서는 빌라도를 조금 변호하는 입장에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서 이 빌라도가 최선을 다해 사형 판결을 내리지 않으려 했다는 진짜 정황이 있었는지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형까지 질 죄는 아니라고 빌라도가 생각을 했을지 궁금합니다.
1: 네, 먼저 하나 분명하게 밝힐 거는 저는 빌라도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선 고면을 밝히고
6: 다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1: 아니요, 아니요.
7: 다 사랑하시죠.
1: 우선 고면을 분명하게 해두고 사복음서를 볼 때 뭐 이제 우리가 성경의 기록 여기에서 아주 명확한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자료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재판하고 결국은 재판을 그 결정을 내릴 권한이 있는 재판장으로서 사형 판결을 내린 건 맞아요. 그런데 적어도 아주 분명한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문제 또는 유대 내부의 권력 구조의 문제로 보고 개입을 안 하려고 했다. 이거는 뭐 사복음서에서 아주 명확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로마법의 기준으로 볼 때 예수님이 사형에 해당되는 죄가 아니다. 이거는 빌라도가 또 명백하게 확신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빌라도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다. 그러니까 사형 언도를 내리지 않고 뭐 채찍질해서 풀어주든지 뭐 적절하게 해서 풀어주려고 했다. 사복음서 전체적으로 세 가지는 적어도 아주 명백합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그러니까 이제 저는 생각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인 어떤 법적이고 그 당시 법적인 구조에서 법적이고 공적인 책임이야 물론 있지만 근데 여러 가지 신앙적이고 도의적이고 뭐 등등 책임을 혼자서 뒤집어 쓰든 뭐 그런 식으로 해석돼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3: 네. 그렇다면 저는 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는 예수님 입장에서 또 생각해 보고 싶거든요. 김일 목사님께 그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에게 재판 받으실 때 어떤 입장이셨을지 또 어떤 태도를 보이셨는지 또 한편으로는 그냥 빌라도를 변화시키셔서 그 빌라도가 죄를 짓지 않게 하실 수도 있지 않으셨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8: 그렇죠. 예수님도 전도에 실패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은 그건 농담입니다. 이것도. 근데 이제 우리 김광선 목사님이 그 목회자의 마음으로 빌라도까지 이렇게 품으셔서 이해하시려고 그러는 건 되게 존중을 하지만 이제 성경학자로서는 그 빌라도에 대한 동정이 일말이라도 남아있는 것을 저는 배제할 의무가 있는 것 같아요. 일말의 동정도 하시면 안 됩니다. 되게 잔인한 그 기록도 많이 있고요. 또 이제 그 갈등도 많이 있고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 포인트는 뭐냐면 참 재밌는 게요. 유대인들은 한 번도 예수님이 죄가 없단 말을 안 해요. 근데 빌라도는 여러 번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러니를 성경은 최대한 부각시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이 정말 누가 봐도 죄가 없고 이분들은 바라바를 놔주라고 한 사람들이에요. 빌라도도 그건 서프라이즈예요. 이게 죄가 그렇죠. 애지간히 비교가 돼야지 최악의 사람과 이거는 이렇게 아직도 의문이 있는 사람과 비교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 빌라도랑 예수님의 대화가 나오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0: 말씀드린 대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답을 하세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럼 네가 왕이 아니냐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맞아. 근데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고 이를 위해서 세상에 왔고 진리에 대해 증언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라 그러냐면 진리가 뭔데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거기에 대한 답이 없어요. 왜 그럽니까? 진리에 속한 자는 나를 알아요. 근데 이 사람은 진리가 뭐냐고 묻는다는 건 이미 속한 자가 아니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묻냐면 너는 어디로부터 왔냐? 그것도 이미 답을 하셨어요. 그렇죠?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데 답을 안 하세요. 하나 만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요. 이제 성경이 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건데 내가 너 죽일 권한이 있는 거 알지? 그거 얘기해요. 그러면 나한테 잘 보이고 내가 모든 권한이 있는 거 알지? 그 말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답을 하십니다. 뭐라 그러냐면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 말을 해요. 그럼 예수님이 이 총체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봤을 때 결국은 아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여러분이 신학적으로 도저히 풀 수 없는 숙제가 뭐냐면 이거를 이제 영어로 컴패러빌리즘이라고 하는데 양립 가능론이에요. 이건 풀려고 하지 마세요. 여기서 하면 머리에 쥐납니다. 이건 뭐냐면 최고의 악도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날 수 없다는 신학적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도 뭐냐면 예수님도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빌라도는 자기에게 권한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예수님이 이제 그때부터는 침묵을 하고 십자가의 양처럼 이제 끌려가 하나님 뜻을 행하려는 거죠. 그래서 그 충분한 빌라도에게도 찬스를 줬어요. 근데 들을 귀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상황이라면 들었을까요? 그 질문을 좀 묵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1: 저는 그곳에 또 다른 이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그곳에 또 다른 이들이 있었잖아요. 바로 군중들인데요.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이 강도마도 못한 취급을 해서 사형시키라고 선동을 하고 결국 예수를 못 받는 공범이 됐을까요? 김관성 목사님. 예수님이 군중들에게는 엄청난 그 희망의 존재가 아니었나요?
2: 이들이 예수님을 처음에 그렇게 열심히 따랐던 이유가 신앙적이고 순수하고 정결한 동기에서 주님을 따랐던 것이 아니죠. 자기들 안에 있었던 욕망들, 소원들, 바램들을 예수님 안에 투영해가지고 그걸 우리 가운데 성취하고 이루어줄 존재라 이래서 그렇게 막 쫓아갔는데 가면 갈수록 그런 사람이 아니야. 여기에 대한 어떤 실망, 또 거기에다가 그 유대 당국의 어떤 종교 정치 지도자들의 선동, 이런 것들에 민중들이 자기들의 어떤 입장이 바뀌는 것은 하루아침에 그렇게 실망과 선동되어지는 그 마음 속에서 같이 예수님을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커다란 하나의 주체가 되어버린 것이 그 정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 하나님의 일하심, 그 섭리를 이해한다는 게 참 어렵구나라는 거 오늘 또 깨닫게 되는데요. 아이러니 속에서 섭리를 보게 하시는 주님처럼 올포원도 참 좀 복잡해요, 제작진이. 질문 여기 따로 하고 저한테 또 따로 돌발 질문 주고 끝이 아닙니다. 오늘도 돌발 질문이 남았다고 하는데 질문 전해주시죠. 네.
4: 재밌는데, 이 시간.
3: 오늘 또 누구한테 가실까요? 목사님한테?
4: 목사님이
3: 목사님한테 질문을?
5: 자, 제가 네. 돌발 질문 읽겠습니다. 목사님들이 예수를 죽인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빌라도를 찾아오셨어요.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들이 네. 예수를 죽인 본디오 빌라도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 부활하셔서 빌라도를 찾아오셨다 그러면

0: 뭐라고 얘기를 하겠느냐.
1: 네.
2: 자, 네. 네. 네. 주님, 솔직히 모르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3: 시원시원.
2: 예수님이 네. 그때 당시에 한 사람의 청년이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았으면 제가 그렇게 안 했을 텐데 죄송합니다. 뭐 그 정도 네. 납작 엎드릴 수밖에 네. 없는 네. 상황이지 않나 그렇게
4: 뭐 하여튼 뭐 저도 비슷한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부활하셔서 네. 빌라도를 찾아오셨다. 그때 빌라도가 뭐라고 했겠느냐. 만일에 내가 빌라도라면 뭐 저도 뭐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으네요. 아, 그때 말씀하셨던 게 이런 뜻이었군요. 아까 우리 김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뭐 진리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빌라도가 사실은 좀 두려워했다. 이런 것도 성경에 있죠. 그러니까 만일 부활하셔서 그리고 빌라도도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 소식은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뭐 빌라도가 여전히 총독으로 있을 때 그쵸. 뭐 이제 바로 부활하시고 막 이렇게 됐으니까 근데 어쨌든 찾아왔다 그러면은 제가 그때 용기가 없었습니다. 뭐 하여튼 그리고서 납작 엎드리고 또는 뭐 성경에 나오는 뭐 이방인들 뭐 또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 고백한 것처럼 나의 주님 제가 믿습니다. 뭐 이렇게 고백했을 수 있겠죠. 만일에 그렇게 왔다면 주님 했을 것 같아요.
5: 너무 은혜스럽게 말씀해 주셔서 약간 이창호님의 화법을 빌리며 아 역시 아내 말을 들어야 됐었어요. 얘기하자. 생각을 해봤습니다.
6: 아내가 있었고
5: 역시 아내 말을 들었어야 됩니다.
1: 네. 네. 그 생각은 또 못했네요. 근데 막상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이 돼보면 참 생각이 달라질 것 같아요. 패널분들에게도 좀 이번 부활절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뭐라고 하실까요?
3: 저는 찾아오시면 알아보기만 해도 다행이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 주님이시구나라는 걸 알기만 해도.
4: 아, 정말 정훈 씨가 예수님, 오, 그럴 수도 있겠다.
3: 못 알아볼 것 같거든요.
4: 타우 씨. 누가 봐도 알아보게 머리 길고 생각도 있고 있으면. 누가 봐도 알게. 이러고 있으면.
6: 전 제 인생의 블랙리스트 명단을 다 꼰지를 거예요. 왜 이제 오셨냐, 왜 이제 왔냐고 막 하면서.
7: 저는 폭 안겨서 한 2박 3일 그냥 말없이 울기만 할 것 같아요.
6: 말을 해야죠.
4: 2박 3일 아무 말 안 하고.
6: 그럼 얼마나 궁금해하시겠어. 너 왜 그래.
3: 어떻게 못하시고.
4: 예수님도 어떻게 못하시고.
1: 말 안 해도 다 아시니까.
0: 얘가 그렇죠? 얼마나 험하게 살길래.
2: 왜 다들 이렇게 마음이 선하고 좋으신 것 같아요. 저는 누가 저를 2박 3일 붙잡고 있으면 야 그만해라. 됐다.
1: 1박 2일도 못 넘어갈 것 같아요. 그죠?
3: 그렇지, 그렇지.
5: 네. 이윤성님은 제가 미리 기타 어딨지? 한 곡 들려드릴게요.
4: 저는 오히려 그러지 않고 그냥 잘못했다고 막 그럴 것 같아요. 딱 무조건 그냥 이 제가 약간 그 저기 아픔이 딱 왔을 때 저에게 그 아픔이 딱 왔을 때 진단을 딱 그 뇌 중앙입니다랑 진단 딱 받았을 때 드는 생각은 잘못한 것밖에 생각 안 나더라고요. 아내한테 잘못하고 아이들한테 조금 더 잘해줄 걸 아내 조금 더 잘해줄 걸 이 생각밖에 안 들었었는데 똑같을 것 같아요. 예수님 딱 오시면 아우 더 잘할 걸. 예수님 제가 이거 너무 잘못했고 이것도 잘못했고 잘못한 게 너무 많아서 얼른 막 다 얘기할 것 같아요. 잘못한 것만.
1: 이번 부활절에는 이렇게 거저받은 은혜가 아니라 정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끝인사 좀 힘차게 외치면서 마치도록 하죠.
8: 네. 소망의 십자가 앞에서 돌이키는 은혜로
3: 하나 되는 시간
9: 올고.

0: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1: 긴장된 하루의 시작과 지친 하루의 끝에서 만나는 CBS 조이 포 유. 찬양 한 곡이 굳은 어깨를 풀어주고 말씀 한 구절이 오늘을 버틸 힘이 됩니다. 말씀과 찬양으로 채워지는 이 길 위에서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걷습니다. CBS 조이 포 유는 출근길에도 퇴근길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길 위의 이웃과 함께합니다. 이 방송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세요. CBS 방송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선교사입니다.
2: 긍휼의 하나님, 홍수와 산사태로 집과 가족을 잃은 네팔과 티베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CBS는 네팔과 티베트를 위한 긴급 모금을 진행합니다. 02-2650-7004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모금액 전액은 현지 선교사를 통해 긴급 구호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 포유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자주 고민하는 것들, 뭐 이것저것 많죠. 그 중에서도 왕왕 이런 고민도 빠지지 않습니다. 해야 하는 것과 하고 싶은 것 중에서 어떤 것부터 해야 할까? 혹은 남들이 좋아하는 내 모습과 또 내가 좋아하는 내 모습 사이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

사람들은 생각보다 그 남의 인생에 관심이 없다고 하잖아요. 설령 뭐 관심이 있다가도 금방 시들해지곤 하는데, 그러니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기본적인 책임과 매너는 우리가 또 챙겨야죠. 의식하면서 살되 그 다음은 내 마음 흘러가는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도 되지 않을까. 특히나 요즘처럼 이 눈부신 가을 이 계절에는 더더욱 좀 그런 시간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이곳은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2026년 9월 16일 오늘 첫 곡은 마커스 이즈 잇 음반 중에서 믿음으로 들으면서 문 열었습니다. 기온은 조금 떨어져서 아주 선선한 그런 가을 날씨. 어제 밤에는 조금 덥지 않으셨나요? 근데 오랜만에 에어컨 한 30분 켜다가 끄고 잤는데 오늘 아침은 또 시원합니다. 아주 해야 하는 것과 하고 싶은 일 사이에서 어떤 고민하시는지, 그리고 남들이 좋아하는 나의 모습이 있고 또 내가 지키고 싶은, 내가 좋아하는 내 모습이 있잖아요. 그 사이에서 순간순간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지. 그 요즘 같은 때는 기본적인 어떤 에티켓 이런 건 당연히 우리가 지키면서 남에게 피해 주지 않으면서 좀 그 안에서 자유함, 내 마음 가는 대로 때로는 그렇게 한번 지내보는 시간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연수

님은 해야 할 일보다 먼저 내가 하고 싶은 일, 먼저 하자 주의고요. 너무나 남 의식 허지를 말자. 아, 이것도 신조를 또 남겨주셨습니다. 사실 이게 정답은 없어요. 뭐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뭐 해야 할 일과 내가 하고 싶은 일 달라질 수도 있고, 그쵸? 이게 에너지는 한정도에 있으되 그 안에서 무얼 먼저 선택하느냐. 이제 그런 걸 텐데. 내가 하고 싶은 일 먼저, 우리 패사제님. 더 에너지 넘칠 때. 그렇지. 내가 하고 싶은 일, 가장 좋은 컨디션으로 어떤 퍼포먼스를 내고, 꼭 해야 할 일은 어떤 의무감이 또 있으니까 꾸역꾸역 하게는 되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일 먼저 하면 두 가지를 다할수 있게 되는,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너무나 남 의식을 허지를 말자. 그러니까요. 피해 주지 않는 선에서 좀 자유함을 만끽하면 좋다. 그렇습니다. 우리 몽돌님은 해야 하는 일 먼저 해야 합니다. 집안의 가장이라면 집에 생활비를 먼저 주어야 합니다. 아, 그래 또 가장의 또이 무게감, 그쵸? 책임감이 있으니, 그쵸? 그리고 틈틈이 나에게 주는 어떤 소중한 시간, 선물 이런 것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비꽃님은 와, 나이 50이 훌쩍 넘다 보니 그동안 남 눈치 보면서 놓친 게 많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윤리 혹은 뭐 규칙, 법 이걸 벗어나지 않는 선에선 그냥 좋아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주님의 뜻이지 않을까요? 지으신 모습 그대로라고 하셨는데, 그렇죠? 우리가 기뻐할 때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죠. 자녀가 막 좋아하는데, 그렇죠? 맞는 말 같습니다. 다양한 의견들 보내주고 계시고요. 고맙습니다. 오늘도 두 시간의 배경음악, 우리 샬시 가족 보내주시는 사연들, 신청곡들 나눌게요. 문자로 참여하실 때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7997번으로 남기시면 되고요.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은 무료, 공짜입니다. 편한 방법으로 오늘 어디에서 어떤 마음으로 듣고 계시는지, 오늘의 여러 일정들, 또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 다 좋습니다. 소소한 삶의 일상, 크고 작은 고민들, 뭐 비밀글도 환영이고요. 편하게 사연으로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힌디와 사랑해님도 저도 해야 할 일을 먼저 해요. 유유. 왜냐? 미루어도 언젠가는 해야 할내 일이 되잖아요. 라고 남기셨고. 우리 오직 주님과 함께님도 신호 중 문자 보냅니다. 아, 대기하시면서 또 와주셨어요. 고맙습니다. 푸른바다님께서도 출첵. 유치원 조리사로 일하고 있는데요. 저는 제가 하는 일이 너무 좋아요. 얼른 가야 하는데 지금 지하철 안에서 발만 동동 늦잠 잤거든요. 청명한 가을 날씨인데 다들 행복하셔요라고 남기셨습니다. 아, 잘 늦지 않게 도착하시면 좋겠다. 세이프 탁 하면 좋겠네. 제이님도 오늘도 출첵 남기셨고요. 반갑습니다. 이슬은의 이곡 들을게요. 하루를 시작할

화데스 아침 해가 돋을 때였고요. 그리고 러브의 이제 다시 힘을 내어요. 이슬은 하루를 시작할 때까지 세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향기나무님께서도 와주셨고요. 9411번으로 오늘의 할 일, 아침 달리기를 마치고 집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와, 드디어 감이 붉게 익어가네요. 와.

가을아 어서 오렴. 예, 어서 오라. 저 미니 미니아입니다. 오늘도 샬롬데이 보내셔요 라고 남기셨는데, 아 감이 이거 가는구나. 추석 하면 또 감이죠. 코스모스, 고향, 이런 이제 키워드 단어들이 떠오르는데 감이 이제 이거 갑니다. 아, 갑자기 그 시가 떠오르네. 그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그죠? 저 안에 태풍 몇 개, 천둥 몇 개. 이건 감이 아니라 대추였나? 그러네. 대추 하나리란 시였네, 이게. 아.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벼락 몇 개. 저게 저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린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드는 것일 게다. 대추나무야,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이게 장석주 시인의 대추 한 알이라는 시인데, 대추나 뭐 감이나 그죠?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습니다. 아, 감은 원래 붉었나? 아니야, 감도 점점 더 이렇게 붉게, 그죠? 먹음직스럽게 익어가잖아요. 그리고 올 여름 정말 너무 뜨거웠던, 거의 뭐 재난급의 폭염이 지속됐던 올 여름이었으니 굉장히 달 거예요. 그 여름을 견뎌내고 굉장히 단 그런 꿀맛의 감이 익어갈 겁니다. 아, 대추 하나. 이 시 갑자기 생각났네, 진짜. 예전에 광화문 그 현판에 그게 붙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봤던 기억이 나네요. 예. 대추 하나, 그죠? 알분단지님. 예, 대추 하나. 진파랑님, 어제 돋보기 기능이 있는 안경을 맞췄어요. 유유. 이제 50인데. 근데 업무가 컴퓨터를 많이 보는 일이다 보니 어쩔 수가 없지만 사실 또 기분은 좀 그랬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아침에 그 안경을 끼고 휴대폰을 보는데, 오, 글자가 너무 선명, 또렷. 또렷한 글자 보며 좋아하는 걸 보니 이렇게 자연스럽게 익어가는 건가 봅니다. 라고 찐파랑님도 와주셨는데, 그쵸? 예. 아, 남 얘기 같지가 않습니다. 저도 사실 안경은 이미 맞춰놨어요. 안경은 맞춰놓고, 이제 필요할 때, 어떤 행사에서 뭘 봐야 할 때, 이럴 때 이제 안경을 쓰고, 사회인 야구할 때도 안경 이제 쓰곤 하는데, 평소에는 좀 벗고 다녀요. 예. 약간 흐린 눈으로 다니는데, 그래서 뭐 회사에서 약간 멀리 계신 분 무조건 인사합니다. 예. 우리 직장 동료가 아니더라도 그냥 인사해요. 그냥 일단은 인사를 하고. 그리고 달라진 점, 올해 작년까지는 괜찮았는데 올해 이제 스마트폰에 그 글자 크기 확대하는 거 있잖아요. 예. 아, 저희 엄마가 사실 엄청 이걸 크게 두셔서, 아, 엄마 뭘 이렇게 크게 해놓으셨어 했는데, 이제는 제가 저희 엄마 정도까진 아니지만 이 폰트를 좀 키웠어요. 예. 키웠습니다. 아, 키우니까 확실히 잘 보여. 작은 화면에서 글씨라도 좀 키우니까 좀 시원해졌습니다. 예. 이게 남일이 아니에요. 아, 우리 8751번님, 단감을 벌써 이거 수확하신 거예요? 감 사진을 올려주셨고, 이렇게 빨갛게 물든 그 감도 있지만 아직 약간 땡감도 있는 것 같은데. 예. 아, 며칠 전 큰어머님 댁에서 같이 따서 주신 감이에요. 가을가을하죠 라고. 아, 그렇군요. 올 햇 단감 있습니다. 예. 조이님, 대추 한 알 시 정말 좋죠. 작년에 켈리를 배우며 이 시 제 마음에 콕 박혔었는데, 우리의 삶도 그럴 것 같아요 라고. 아, 그죠 그죠. 예. 우리가 저절로 익어갈 리가 없다. 그죠? 우리 안에 뭐 여러 가지 고뇌의 시간 몇 날, 예, 불면의 밤 며칠, 뭐 이런 것 다 있지. 아, 우리 또 시인이시네, 또 우리 조인님. 그렇습니다. 은총님께서 TV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정민아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우리말로 저 따라 부르면서 은혜 받습니다. 그리고 훈디 방송 들으려고 요즘 올디 팝을 제끼고 CCM 듣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이 곡 신청할게요 라고 남기셨는데, 이 곡을 준비를 하겠고요. 그리고 우리 제니 할멈님께서 한동안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하려고 계속 코드 맞추면서 불러보곤 했는데, 야, 이렇게 딱 마치 통한 것처럼 나오다니. 너무나 감사한 하루입니다. 샬롬이라고 또. 저희가 또, 예, 코드가 잘 통합니다. 그죠? 예. 쿠쿠크림님께서도 훈디 찌찌뽕. 저도 올해 스마트폰에 폰트 키웠어요. 하시면서 잘하셨습니다. 이거 뭐, 남 눈치 때문에, 예, 안 키운 분 계시다면, 일단 한번 키워보셔요. 그럼 진짜 신세계를 경험합니다. 아, 눈이 시원해지고. 좋아요.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제 못 돌아가. 이제 작은 글씨로 못 돌아갑니다. 아, 저희 딸이 제 핸드폰 보더니, 아빠 뭐야? 아빠 늘크크야? 라고 약간 구박하긴 했는데, 그래도 안 돌아갈 겁니다. 저는 오히려 딸이 이해가 안 되는 게, 가장 글씨 폰트를 작게 해서 보는 거예요. 지우마, 이렇게 작게 해서 보면 시력 나빠져 해도 친구들이 다 이렇게 작게 본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를 못 하겠네, 나는 진짜. 왜 굳이 기본 폰트보다 작게 해서 보는 건지 저는 모르겠어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이 무슨 심리인지? 기본 폰트보다 글씨를 더 작게 해서 그걸 보더라고요. 이해가 안 됩니다. 보물 세 가지님, 아, 돌보심, 주님의 보살핌 너무 좋습니다. 예, 해주셨고. 우리, 나의 소망님, 돋보기. 진짜 처음 쓸 때는 거부감 엄청 들고, 막 속상하고, 그렇거든요. 그쵸. 약간 그 어떤 그 상실감이 있죠. 예. 근데 한번 쓰면 진짜 눈이 환하게 밝아집니다. 내가 이걸 왜 진작 안 썼을까 싶은 마음. 요즘은 사실 40대 분들도 스마트폰 많이 봐서 노안이 빨리 온다고 하잖아요. 그쵸. 예. 이후에 저는 주위 사람들에게 돋보기 완전 강추합니다. 삶의 질이 달라지거든요. 라고, 아, 돋보기 전도사님, 우리 나의 소망님도 와주셨고. 예. 그러니까 인정하는 게 필요해. 나의 몸, 나의 어떤 안구, 시력도 점점 이제, 아, 쇠잔해지고, 안 좋아지고, 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퇴화되고, 그런 거니까 그걸 인정하고, 예, 좀 이제 크게 보고. 그럼 삶의 질도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아이템, 장비, 예, 우리가 또잘 챙겨야 됩니다. 소리의 김수지, 들어보겠니?

남궁성옥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들었고요. 사랑이야기의 돌보심 너무 염려 말아라. 그리고 크레이브의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은총님 신청곡이었고요. 크룩스 주님여 이소늘 이 곡은 우리 제니 할멈님께 전한 곡이었습니다. 문자로 4675번님 와 이거는 사연을 안 보낼 수가 없네. 저 수요 기도에 오늘 찬양 콘티 곡 중에 한 곡을 주님여 이소늘

제이어스의 시편 139편 들었고요. 소리엘 그리고 보컬 김수지 들어보겠니까지 두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제 딸이 글씨 핸드폰 폰트를 아주 작게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니까 박재용님 난 바로 이해하겠는데 사생활 보호인 거죠. 옆에

못 읽게 하려고. 아, 아빠가 볼까봐? 저는 근데 핸드폰 잘 애들 뭐 보지 않거든요. 그런가? 임간사님도 훈디 왜들 그러겠어요? 남이 볼까봐 그렇지라고. 진짜 이런 이유일까? 예. 오니 희망맘님, 그들만의 세계는 이해를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절대 네버라고. 아, 이게 우리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그반 어떤 친구들 또래의 문화인지 아니면 정말 초등학교 5학년 친구들 전체가 다 이렇게 작게 보는 건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이해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랑해야죠. 품고. 자, 1부 마지막 곡 송정미 축복송. 축복해요. 2부에서 뵙죠.

0: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 출품한 올해 88살 신정순 은퇴 권사님의 사연입니다.
1: 제가 척추협착증으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다리 아파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잠을 못 잘 빼야 성경을 한번 써보자 하면서 책상 놓고 앉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뭐 쓰다 보니 새벽 3시, 4시까지 돼서 그동안에 전혀 통증이 안 왔는데 치구약 한 벌 쓰고 반 정도 쓰는데 저 척추협착증이 완전히 깨끗이 나와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안 쓸 수가 있습니까?
0: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람 바랍니다. 전시 관람 문의는 02-2650-7942번입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4: 적중률 100%?
2: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

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 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긴장된 하루의 시작과 지친 하루의 끝에서 만나는 CBS 조이포유. 찬양 한 곡이 굳은 어깨를 풀어주고 말씀 한 구절이 오늘을 버틸 힘이 됩니다. 말씀과 찬양으로 채워지는 이 길 위해서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걷습니다. CBS 조이포유는 출근길에도 퇴근길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길 위의 이웃과 함께합니다. 이 방송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세요.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아주 특별한 세 가지 재능을 부여받았다. 생명, 사랑, 그리고 웃음이 그것이다. 이런 소중한 재능들을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을 배운다면 세상의 다른 사람들 역시 기꺼이 우리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줄 것이다. 어니 제이 젤린스키의 느리게 사는 즐거움 중 일부입니다.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나에게 주어진 새 하루, 오늘은 또 어떤 새 일을 행하실까요? 기대와 소망을 담아 그분께 고백합니다. 같이 기도하실래요?

내 생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인격이 작은 어려움에 무너지고 짜증내고 무기력해지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어떤 환경에서든지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오늘 그 무엇보다 나의 생각을 주님께 헌신하게 하소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나의 생각을 주님 앞에 복종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기억하게 하소서. 세상의 철학과 속임수가 끊임없이 나를 설득해도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나거나 속아 넘어가는 일이 없게 하소서.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민정 목사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출근길 365 중에서 오늘의 기도문 읽어드렸고요. 이 시간은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이번엔 나의 기도 제목 고백도 그분께 올려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실래요?

오동일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들었고요. 앞서 2부를 여는 코너 같이 기도하실래요? 함께 했습니다. 9월 16일 수요일에 함께하는 샬롬 CCM 2부가 시작이 됐고요. 1시간 더 배경음악 대드립니다. 실바람 제이님 강아지 산책하며 듣고 집에 와서 모닝커피 마시며 또 듣고 아침마다 훈딜 만날 수 있어 좋아요 라고 우리 진영님도 와주셨고 조이님 훈디 귀팅하다 글 남깁니다. 저희 딸은 중1인데요. 요즘 간절기라 아침 저녁으로는 쌀랑 하잖아요. 그런데 일반 집업이 아닌 그 후르츠 집업? 털 달린 것? 아, 그러니까 두툼한. 예. 아이들이 다 그거 입는다고 그걸 챙겨서 입고 학교에 가네요. 놀라운 건 그 말이 진짜입니다. 계절 감각이 없는 건지 이해가 안 가요. 일단 학교 보내고 봅니다. 라고 남기셨는데 아, 또 친구들이 이거 다 입고 온다니까. 이거 나만 없어. 그 포모라고 하죠. 다 하는데 나만 못하면 괜히 마음 좁아진다고 막 그러는 거. 그러니까 친구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아침 저녁으로 많이 좀 춥긴 합니다. 지금. 예. 털 달린 집업. 입었다가 학교 가면 벗겠지 뭐. 예. 아무튼 1부에 그 명언 하나 보내주신 분들 계셨잖아요. 아이들은 이해를 하려고 하면 안 된다. 결코. 네버. 예. 사랑으로 잘 품어야 될 것 같고. 이해가 때로 안 되더라도. 그죠? 피터님.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토론토로 차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듣는데 먼 타국에서도 고국의 방송을 들을 수 있어 진심으로 감사한 와 캐나다에서 듣고 계신 애청자님 방송 듣는 전 세계 모든 애청자분들 주님 안에서 축복해요. 토론토 영락교회 목회자팀 파이팅. 아 굉장합니다. 그러니까 조이포유 채널은 사실 인터넷이 되는 지역은 뭐 세계 어디에서든지 들을 수가 있으니까 이참에 지금 대한민국 말고 해외에서 듣고 계신 분들 좀 예, 사연으로 어디에서 듣고 있네요. 여기 몇 시입니다. 좀 알려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지금 토론토로 이동 중이신 우리 피터님 와주셨고요. 예. 플루트님 저 올해로 결혼 27년 차인데요. 제가 하고 싶은 일 중 하나가 외국 가서 한 달 사는 거예요. 한 달 살기. 그동안 해야 할 일을 27년간 열심히 달려왔으니 지금 하는 일 마무리되는 대로 내년에는 한 달 살기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오로지 나를 위한 시간으로 말이죠. 라고 남기셨는데 버킷리스트처럼 내 인생에서 꼭 하고 싶은 일 지금 아 그래요. 요거 내년에 지우셔야죠. 버킷리스트 딱 해보고 어느 나라가 좋으실까? 예. 27년 달려온 나를 위한 어떤 안식월 예, 필요합니다. 아, 또 요거 계획 짜고 준비하고 요 과정도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설레고 예, 그래요. 화이팅입니다. 아 인생의 버킷리스트 한 달 살기 이것도 너무 좋고 저는

해외랑 자전거 여행을 좀 우리나라 전국 각지를 다니면서 좀 달려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청년 때는 제가 한 4박 5일 동안 그 인천에서 부산까지 국토 종주하고 막 그냥 뭐 좌우 안 돌아보고 앞만 보고 달렸거든요. 놓친 게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 거 말고 예, 이제는 좀 좌우도 돌아보면서 좀 천천히 설렁설렁 자전거로 좀 대지를 밟으며 우리나라 곳곳을 좀 누벼보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야구 좋아하잖아요. 저는 그 메이저리그 야구장을 한 번도 못 가봤어요. 뭐 사실 미국도 한 번도 못 가봤고, 예, 나중에 기회가 닿으면 미국에 있는 야구장 가서 그 핫도그 먹으면서 예, 좀 경기를 보고 싶은 그런 마음. 나중 일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플루트님 잘 한번 계획 짜보셔요. 예, 화이팅입니다. 김영준,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PK 장광우, He's changing me.

전성진 손뼉 치며 춤춰 들었고요. 앞서 PK 장광우 He's Changing Me, 김형준 내용원의 햇빛 비치니까지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오직 주님과 함께 우리 순남님도 와주셨고 우리 아 서연아리님께서 저희 가족 멜버른에서 아이 등교시키고 함께 방송 듣고 있습니다. 예. 오늘 캐나다에서 많은 분들 사연 주시네요. 찬양 안에서는 필리핀 마닐라입니다. 매일 들어요. 시차는 1시간 차이 나서 여기는 9시 27분 지나고 있어요. 라고 남기셨고 고맙습니다. 립님께서도 2주 전에는 한국이었는데 현재는 캐나다 버나비에서 듣고 있습니다. 오, 우리 또 북미 지역에서도 많은 분들이 와주셨어요. 저요 저요 가깝고도 먼 나라 중국 상하이 우리 상하이 곰돌이님 오랜만에 오신 것 같은데 예. 시차 1시간 15분이고요. 출근 잘했고요. 힘든 시간 조이포유 들으며

발견했습니다. 아, 그래요.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태훈님 파이팅입니다. 중국 베이징 애청자입니다. 쩡님도 와주셨고, 아, 상하이도 대도시고, 또 중국 베이징 크, 수도에서 듣고 계시는 우리 애청자님. 진짜 뭐 여러 대륙, 여러 나라에서 이렇게 샬씨를 들으시네요. 예, 샬씨의 그 왕파워 잘 듣고 충전하셔서 또 각 나라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잘 흘려보내시길 응원합니다. 우리 페퍼민트님, 훈디 얘기 듣고 저도 한번 스마트폰 폰트 키워봤더니 어머 이거 너무 좋은데요? 신봉사 눈 떴다는 이라고 남기셨는데 이제는 못 돌아갑니다. 예, 작은 글씨로 못 가요. 잘하셨습니다. 영래님은 인생의 버킷리스트. 저는 아들 결혼식에 주례를 서는 것이 있었어요. 수년을 기다린 끝에 지난 토요일 40대 후반의 아들이 드디어 결혼을 했습니다. 주례 없는 결혼식이어서 아빠가 덕담을 했는데 마음껏 축복해주는 시간이었네요. 그래서 1번 버킷리스트는 해결. 아들아 고맙다. 결혼해줘서 라고. 와, 이거 진짜 감격적인 상황이었겠다. 오, 40대 후반이면 사실 뭐 요즘 결혼 정년기라는 게 따로 없지만 조금 늦은 결혼을 올렸는데, 야, 그 결혼식에 또 아빠가 덕담을 전하는 이 버킷리스트였는데 하나 지우게 됐습니다. 아, 너무 축하합니다. 진짜 멋진 꿈이 이루어졌네요. 감격적인. 인생의 선배자 또 모델로서 멘토로서 아들에게 아, 애정어린 덕담. 아, 되게 오래오래 두고두고 가슴에 또 한켠에 남을 장면일 것 같습니다. 축하드려요, 영래님. 예, 우리 김요한의 자녀 이 곡 준비를 하겠고요. 2809번으로 친정어머니께서 갑자기 돌아가셔서 지금 서울 추모공원에 있습니다. 아, 천국 가서 아빠 만나 행복한 시간 가질 수 있길이라고 남기셨는데, 예. 엄마를 떠나보낸 우리 2809번님의 마음 얼마나, 예, 상심이 크실지 허전하실지. 예.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우리 가족들에게 깃들기를 또 바라겠습니다. 소망의 바다의 하늘 소망 이 곡도 전해드릴게요. 먼저 김요한의 자녀.

레스 브라운은 1945년 미국 마이애미 빈민가에서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학습 지지나 판정을 받아 한 학년 아래로 내려갔고 중학교에서 또다시 낙제했습니다. 고교 시절 한 선생님이 그에게 칠판에 나와 문제를 풀어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학습 지진하거든요. 그러자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라.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말이 너의 현실이 되지 않게 해라.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는 스스로 배움의 길을 걸어 라디오 DJ와 주의원을 거쳤고 수많은 이들의 잠재력을 깨우는 동기부여의 대가가 되었습니다. 잠언 18장 21절 말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누군가 무심코 쏜 말의 화살들이 아직 우리 심령에 박혀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잣대와 부정적인 언어가 나를 규정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믿음이란 세상의 평가에서 눈을 거두고 하나님이 지으신 온전한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가슴에 박힌 절망의 화살들을 뽑아내고 생명과 소망의 언어로 내 영혼과 이웃을 살려내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짐니의 괜찮아 괜찮아 들었고요. 앞서 나눈 샬롬 생각은 안광복 목사님의 칼럼 말의 화살이라는 글이었습니다. 믿음이란 세상의 평가에서 눈을 거두고 하나님이 지으신 온전한 나를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분께 집중하는 것, 세상의 어떤 잣대, 평가, 부정적인 언어가 나를 이렇게 규정짓지 않도록 우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세상이 우리를 얕잡아 보고 우리를 낮춰 말한다 해도 우린 존귀한 주님 자녀니까 그 프레임에 갇히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의 샬롬 생각 전해드렸어요.

샬롬 CCM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모든 예배에 활용할 수 있는 만능 멀티 반주기, 프리미엄 반주기 전문기업 엘프에서 드리는 셀라윈 찬양 반주기, 복음을 읽는 새로운 습관 크리스천 콘텐츠 플랫폼 2플러스를 무제한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프리미엄 플랜 1년 이용권을,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을, 그리고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자, 수요일에 함께한 샬롬 CCM 오늘 마지막 곡은 어노인팅 예배 캠프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전하면서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문혜영 작가 함께했고요. 저는 송정훈이었습니다. 오늘도 다들 샬롬 하셔요.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곡식이 무겁게 자라서 이랑까지 숙여지기를, 굵게 자라서 100명의 청년들도 뵐 수 없기를, 너무나 무거워서

0: 계절이
1: 홍순관의 노래 계절이 우리를 아름답게 하기를 앞부분의 가사 곡식이 너무나 굵게 자라 100명의 청년들이 빌 수도 없게 하고 100명의 처녀들이 나를 수도 없게 해달라는 것은 히말라야에 자리한 라다크의 씨 뿌리는 날의 민요입니다. 곡식이 이렇게 튼튼하게 자라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히말라야 빙하뿐입니다. 네팔 빙하 쓰나미 희생자들에게 커다란 애도의 마음을 보냅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가 빙하를 지키고 빙하가 우리를 지켜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계절을 지키고 계절이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2: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 출품한 올해 88살 신정순 은퇴권사님의 사연입니다.
3: 제가 척추협착증으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다리 아파서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어요. 그런데 네. 이렇게 잠을 못 잘 빼야 성경을 한번 써보자 하면서 책상 놓고 앉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뭐 쓰다 보니 새벽 3시, 4시까지도 써. 그동안에 전혀 통증이 안 왔는데 친구약 한 벌 쓰고 반 정도 쓰는데 저 척추 협착증이 완전히 깨끗이 나와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안 쓸 수가 있습니까?
2: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람 바랍니다. 전시 관람 문의는 02-2650-7942번입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돌보시며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구덩이에 던져진 요셉이 하늘을 바라보듯 주님을 바라봅니다. 종으로 팔려가며 감옥에 갇힐 때 어릴 적 꿈을 기억하며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듯 우리도 주님을 향해 간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9월 1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함께할 첫 곡은 394장 찬송 이 세상의 친구들 임현모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이어서 너 시험을 당해 서울 모태트 합창단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창세기 50장 24절 말씀입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남긴 마지막 이야기가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눈을 들어 멀리 바라보듯 가족과 이웃을 축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언약의 주 하나님, 박동현의 찬양으로 248장 함께합니다. 이어서 주여 어린 사슴이, 트리니티 싱어즈의 곡으로 보내드리고요.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한국 기독남성 합창단의 찬양입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셔도 됩니다.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한반도 26님께서 청해 주셨어요. 상지국의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아이노스 합창단이 부른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그리고 김명희님께서 결혼식 때 부부가 특송한 곡이라고 하시네요. 정말 의미 있는 곡이군요. 늘 부를 때마다 은혜입니다. 한 곡 부탁해요 하시면서 청하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한홍재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내가 매일 기쁘게 기도문 보내주신 분들과 함께합니다. 작은 자님, 환란의 시간이 길어지고 소망의 빛이 보이지 않아도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은혜에 목말라 말씀 앞에 달려가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자 무릎 꿇어 부르짖게 하소서. 최혜선님께서는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 이웃 사랑, 대한민국 사랑, 주여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응답하소서 보내주셨고요. 장두보라님께서는 전쟁과 기근, 선진국의 높아진 관세의 횡포를 두고 이 새벽에 주님께 아뢰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함께 기도를 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셨어요. 작은 자, 낮은 자, 심령이 가난한 자, 화합을 도모하는 이 땅 될 수 있게 도와주소서. 감사합니다. 손녀, 손자 사랑님, 모두가 걱정 없이 편안한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태사님께서는 오늘도 함께할 수 있음에 감사의 기도를 올리셨고요. 조나단님, 신청곡 보내주셨는데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최미의 찬양으로 준비했고요. 조이포유 저녁제 방송으로 오신 스태핑님 신청하신 김대환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어서 함께합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은혜로운 찬양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받고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CBS 홈페이지 라디오 클릭하시고 음악 FM에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게시판에 신청곡과 함께 사연 남겨주십시오. 방송 듣는 중에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의 게시판 이용하셔도 되고요. 휴대폰 문자메시지 보내실 분들은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0: 김명순님께서 나의 기도를 청해 주셨어요. 합창곡을 듣고 싶어 하셨을 것 같아서 안양시립합창단의 나의 기도 함께 했습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4: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0: 지금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1: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2: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조이포유 저녁 재방송으로 오신 송미영 집사께서 만나워십의 보이지 않는 손을 청해 주셨습니다. 1부의 끝곡으로 함께 할게요.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에 다시 뵙죠.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2부의 첫 곡은 지니사랑님께서 청하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기동여성 합창단의 곡입니다. 이어서 이수원님께서 청하신 곡 허락하신 새 땅에 신영옥의 음성으로 전해드립니다.

한국기독교 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9월 16일 수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9절 말씀입니다.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오늘은 믿음의 열매와 기도의 능력이

예수님께서 성 밖 베다니에서 하룻밤을 머무시고 이른 아침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던 중 시장하셨습니다. 마침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를 찾으셨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자 나무는 말라버렸습니다. 그것을 본 제자들이 놀라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믿음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유일한 심판의 내용이 담긴 기적으로 무화과 나무는 겉으로만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합니다.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나무는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머물던 유대 민족에 대한 심판의 표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일만이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단순한 자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신뢰 속에서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산을 옮기는 믿음이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으리라 라고 하셨는데 진정한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받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을 구하고 우리 안에 이 믿음을 심어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겉으로만 무성한 잎사귀가 아닌 참된 영적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소서. 아멘.

0: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황유리님께서 소망교회 시온성가대 찬양으로 청해 주셔서 함께 했습니다. 그 전에 보내드린 주음성 외에는 우사님께서 청해 주셨던 곡이죠. 황화자와 박치원의 찬양으로 들었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0: 휴대전화 뒷번호 6604번 어머니를 위한 기도 올리셨습니다. 고생만 해오신 엄마가 부축으로 교회는 힘들게 다니시기는 하는데 점점 힘들어하십니다. 마음이 너무 아파요. 이춘희 집사님, 마음속에 행복, 평안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감기가 심한데 역시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엄마를 위한 이 마음 주님께서도 어여삐 보시리라 믿습니다. 반면에 또 따님을 위한 기도를 윤옥님께서 드리셨네요. 매일 아침 파주에서 안양까지 출근하는 막내딸 안전운전하기를 기도합니다. 보내주셨고요. 스텔라님, 주님 오늘도 동행해 주세요. 또 0702번께서는 어제 경기도 지체장애인협회 체육대회를 성남에서 했는데 저도 스텝으로 참여했습니다. 저희 수원이 31개 시군 집회 중에 1등으로 종합 우승했어요. 한계를 넘어 최선을 다한 모든 선수분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감동적이었을 것 같아요.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7310번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매일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대출 사기까지 당해서 재정적으로 더욱더 어렵게 돼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 난국을 지혜롭게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재정적으로 채워주실 수 있기를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고 보내주셨어요. 얼마나 힘드실까요? 말씀대로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마음의 평화와 용기를 주실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주디님, 어제 수술 받으셨군요. 8시에 유방암 수술 받으러 내려갑니다 하고 보내주셨는데 수술 잘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앞으로의 치료 과정 모든 그 과정들을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잘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본에 거주하고 계시는 유리정은님,

일본은 비가 꽤 많이 오나 봐요. 더 이상 비 피해 없기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두 곡의 찬양 이어서 함께 합니다. 먼저 다윗과 요나단이 부른 내 이름 아시죠? 이어서 신혜숙님께서 청해 주셨어요. 행복의 열쇠 최성원의 찬양입니다.

우리는 빛이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 가운데 지음받았습니다. 성경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독특하고도 묵직한 표현으로 부릅니다. 혼돈과 공허의 바다 위를 운행하시며 그 혼돈을 아름다운 우주로 탈바꿈하시려던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여전히 혼돈과 공허가 곳곳에서 활개를 칩니다. 이를 정복하고 세상을 사랑과 아름다움과 빛으로 채우시는 주님의 사역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우조의 모든 이야기의 시작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혼돈하고 공허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있다면 세상은 다시 빛으로 환해지겠죠.

만유의 주제 김성수의 찬양 먼저 보내드렸고요. 그의 빛 안에 살면 원주 기동남성 합창단의 찬양이었습니다.

0: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조이포유 저녁 재방송으로 들어오시는 3.1절님, PET-CT 검사 받으셨다고요? 그 전에 받은 피검사 결과는 만점 받으셨다고 합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PET-CT 검사 결과도 잘 나오리라 믿습니다. 모든 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며 기뻐하셨네요. 그리고 푸른동사님께서는 수술했던 발목이 다시 다치셨다고 하는데요. 아유, 어째요. 다음 달 센터에 복귀하기로 했는데 걱정이 앞서네요.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보내셨어요. 저도 함께 기도드립니다. 더 이상 다치지 않고 아프지 않게 잘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옥상딸기님, 새벽에 듣던 찬양이 생각나 재방식은 다시 왔습니다. 하루 마무리하면서도 지치고 속상한 마음 달래며 듣기에 너무 좋네요 하고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또 저녁 재방송으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학산사님, 저는 올해 77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끔 이제 내 인생에서 새로운 시작은 어려운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제 마음속에 작은 용기가 생겼고 그래서 저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시니어 모델 활동인데요. 젊은 사람도 쉽지 않은 무대인데 과연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염려도 있었지만 3개월 동안 열심히 연습해서 드디어 첫 무대에 섰습니다 하고 보내주셨어요. 와, 정말 대단하시네요.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멋진 모습 무대에서 자주 보여주시겠네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청해주신 찬양, 정규환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0: 신청곡 나의 사랑하는 책 불임합창단의 찬양이었습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승리를 향한 열정 팀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슬립이 하나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201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화이팅!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슬립
7: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관.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 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교체는 아티잔 프리미엄 사각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1: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2: 요즘 유산균 장부터

0: 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보드란과 함께 배미양이었어요.
2: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4: 1533-1566 세라하임.
3: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5: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익.

0: 토익은 해커스.
1: 안녕하세요. 몰도바 출신 한국인 조마리아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몰도바에서 OCC 선물 상자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OCC 선물 상자, 여러분도 직접 만들어 보세요. OCC 선물 상자를 검색해 보세요.
2: 오늘도 소화 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3: 화물차 필요할 땐

0: 간편한 화물운송 플랫폼 카고링크. 좋은 요리는 좋은 재료에서 시작되죠. MSG를 첨가하지 않은 국내 최초 코인육수. 찌개에도 볶음에도 자연한 알. 요리가 맛있어지는 순간. 프리미엄 코인육수 자연한 알.
1: 국내 최초 코인육수 자연한 알.
0: 자연한 알.
2: 임영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끝곡은 항상 진실케 사수련의 찬양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임영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 출품한 올해 88살 신정순 은퇴 권사님의 사연입니다.
3: 제가 척추협착증으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다리 아파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잠을 못 잘 빼야 성경을 한번 써보자 하면서 책상 놓고 앉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뭐 쓰다 보니 새벽 3시, 4시까지 돼서 그동안에 전혀 통증이 안 왔는데 치구약 한 벌 쓰고 반 정도 쓰는데 저 척추협착증이 완전히 깨끗이 나와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안 쓸 수가 있습니까?
2: 2026 대한민국 성

0: 성경필사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람 바랍니다. 전시 관람 문의는 02-2650-7942번입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음악은 오늘의 것, 메시지는 영원한 것. 안녕하세요. CCN 캠프 김은영입니다. 마중물이라는 말이 있죠. 펌프에서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먼저 조금 물을 부어 넣어줘야 하는데요. 이 작은 물 한 바가지가 땅 속 깊은 물을 끌어올리는 힘이 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도 그렇죠. 먼저 건네는 인사 한마디, 작은 격려, 누군가를 위해 내어주는 그 짧은 시간이 한 사람의 마음을 다시 일으키는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부어주셨듯 오늘 우리도 누군가에게 작은 마중물이 되어보는 것 어떨까요?

백향목이라는 뜻을 가진 에레즈 여성 듀엣 눈 감으면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성경 탕자의 비유에 이 곡을 대입해서 들으면 아 이런 마음으로 기다리시는구나 우리에게 사랑을 마중물로 부어주시는구나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끝없이 한계 없이 나오기를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이 더욱더 아름답게 변화할 수 있기를 백향목 에레즈 눈 감으면 저 이 찬양 너무 좋아해서 소개해 드릴 때마다 빼놓지 않고 말씀드리는 설명이기도 한데요. 오늘 그런 마중물 이야기를 하면서 이 곡을 들으니까 또 다른 사랑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림자님도 마중물은 펌프질해서 지하수 뽑아낼 때 반드시 필요해요. 없어서는 안 되는 이라고 쓰셨는데 저는 이 경험이 있거든요. 예전에 그 수련회 갔을 때 정말 조금 작은 교회 마당에 펌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옆에 그 물 한 바가지, 깨끗한 물 한 바가지 꼭 그걸 먼저 넣어야 된다고 그 설명까지도 아마 그 많은 그 학생들이 모르니까 그 교회 목사님 혹은 전도사님 누군가가 써서 해주셨겠죠? 그 기억이 살짝 납니다. 맞아요. 펌프라고도 안 하고 펌프라고 하는데 자 오늘 추억의 찬양도 좋고요. 새로 나온 찬양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울림이 있는 찬양곡 신청곡으로 보내주세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CCM 캠프를 듣고 계십니다. CCM 캠프는 역대 수많은 DJ와 함께한 전통의 찬양 프로그램으로 매일 밤 10시에 CBS 표준 FM 라디오와 인터넷 CBS 레인보우로 동시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의 메시지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노래에 담는 CCM 최신곡과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국내외 찬양들을 골고루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 신청곡은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CBS 레인보우 앱과 CBS 만나앱 게시판으로 오시면 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

에게는 특급 호텔들이 선택한 윈세프에서 세턴에어 헤어드라이기,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과 로션, 만성 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 흑더덕 진액, 마실수록 깔끔하고 가볍게 주식회사 부성의 제로 곰취미세차, 춘천에서 줄 서서 먹는 감자밭 감자빵, 원조의 품격 팡파미오 강릉 6종 마늘빵,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첨가물 없이 올리브오일로 오븐에 구운 담백한 스페인 퀼리 과자 세트, 본고장 특별 양념 소스의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마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브리지 브라이드의 찬양을 전해드렸고요. 그 전에 들으신 곡은 주영훈, 조범진, 이철규, 거기 있었다 였습니다. 왕서방님께서 샬롬 굿 크리스찬 CCM 캠프라고 하셨어요. 크리스찬의 참 좋은 습관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하루를 시작하거나 하루를 마무리할 때 이렇게 찬양을 함께 하시면서 좋은 습관을 가지시는 것, 그런 습관은 한 3일 정도 쭉 하면은 잘 만들어질 수 있다니까요. 매일매일 빼놓지 말고 CCN 캠프에 출석 체크하시는 것으로 하루 마무리 이렇게 인사 나눠주시고, 뭐 내일 새벽 예배 가셔야 돼서 조금 일찍 뭐 잠드실 때 머리맡에 살짝 틀어놓고 주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용조용 조용 진행하다가 가끔 아주 힘찬 찬양을 또 신청하시면 이 찬양 들으시면서 혹시 잠청하셨던 분들 깨시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살짝 하면서 가끔은 한 2부쯤 갔는데 너무 안 계시면 다들 가셨나? 주무시나? 이러면서 힘찬 찬양들을 막 선곡을 하면서 잠을 깨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10시부터 12시까지 생방송을 진행하는 네 김은영입니다. 2598님께서 한 해를 시작한 것이 바로 어제 같은데 벌써 가을입니다. 지나온 날을 돌아보면 내 힘으로 내가 해결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내 힘으로 된 게 없다는 걸 고백하게 됩니다. 모든 고난과 시험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인 걸 알면서도 말이죠. 오늘은 슬쩍 부탁드릴게요. 강찬의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찬양 듣고 싶네요 하셔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억님께서 주님, 제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흘려보내는 작은 마중물이 되게 하시고 제 작은 것을 통해 주님의 큰 사랑이 흘러가게 하소서. 이렇게 오늘 마중물이라는 키워드로 이야기 나누면서 이렇게 또 멋진 기도문을 보내주시는데 갑자기 딱 이 찬양 시작할 때 이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이 기도문처럼 샥 오버랩되면서 오늘은 이 찬양을 들어야겠는데 싶었습니다. 강찬의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에 이어서 소리엘의 오병이어 준비했어요.

자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였습니다. 브리아나 모든 것보다는 2017년에 발표된 CCM인데 기독예술인 창작공동체 바람같은 자유가 기획한 CCM 공부방이었으면 우리 두 분 선생님들께서 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을 텐데 목소리가 굉장히 독특해서 이렇게 귀를 기울이게 되는 그런 모든 것보다였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찬양 들으면서 선선한 바람이 불어서 그 침대와 한몸이 되어 있다가 공원에 걷기 하러 나오며 세라별님이 오셨는데 지금 하늘을 예쁜 밤 하늘을 고개 들어 쳐다보세요 하시면 러브레터님께서 또 별 이야기를 하셔서 오늘은 뭔가 그 별과 관련된 노래를 전해드려도 좋겠다 싶어서 되게 예쁜 곡을 두 곡 준비를 했어요. 하늘이 부르는 별, 나무, 새, 시내 제목입니다. 별, 나무, 새, 시내 그리고 조유진이 부르는 별에게 들려준 이야기라는 곡. 이렇게 두 곡. 밤하늘을 바라보실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그런 환경이시라면, 살짝, 시선을 밤하늘에 두고, 곡의 가사에 깊이 빠져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별 이야기를 하셔서 별과 관련된 두 곡, 하늘이 부른 별, 나무, 새, 시내, 조유진의 별에게 들려준 이야기, 뭔가 이렇게 자장자장하는 분위기, 옛날 어렸을 때, 맞아요. 저도 옥상에 평상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이모랑 언니랑 이모가 놀러 오면 누워서 수다 떨면서 별 구경하면서 잠들기도 하고, 그때 그 모기에 물어 뜯기기. 요즘 모기가 날씨가 이렇게 추워졌는데, 어머 세상에, 맞아요. 모기가 많아요. 밤에 조심하셔야 돼요. 바람내음님께서는 시골 마을의 밤은 유난히 깊고 맑지요. 밤하늘의 별들이 소복히 낮게 내려앉습니다. 시골집 2층 데크에 앉아 하염없이 별마중을 했던 추억이 새롭네요. 북두칠성은 머리 위에 있는데 내 별자리 처녀자리는 끝내 못 찾았지요. 아, 그 별자리 잘 보시는 분들, 저는 그 북두칠성 잘 찾고요, 가끔 사망성, 또 북극성, 요런 거, 예, 그런, 그, 있잖아요. 별자리 찾는 거 참 재밌어요. 힐송 뮤직입니다. All for Love. 1부 끝곡으로 전해드립니다.

0: CBS
1: 긍휼의 하나님, 홍수와 산사태로 집과 가족을 잃은 네팔과 티베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CBS는 네팔과 티베트를 위한 긴급 모금을 진행합니다. 02-2650-7004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모금액 전액은 현지 선교사를 통해 긴급 구호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칭찬에 정말 무색합니다. 남의 단점 말하기를 너무 좋아하죠. 3대 10일 법칙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칭찬과 장점은 3단계밖에 퍼져나가지 않지만 단점과 안 좋은 말은 11단계까지 퍼져나간다는 거죠. 켄 블랜차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중 일부입니다.

오늘은 성경에서 버림받은 경우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버림받은 경우는 성도가 성도 구실을 하지 못할 때 버림받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고 말합니다. 성도가 성도 구실을 못할 때 지옥에 떨어진다는 말이 아니고요. 무시당하는 거예요. 소금이 소금의 맛을 잃었어요. 그러면 그 소금을 사람들이 뭘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소금이 소금의 맛을 갖고 있을 때 사람들은 그 소금 때문에 그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근데 소금이 소금의 맛을 잃어버렸어요. 짠맛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소금이 뭐 필요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믿는 우리가 성도가 성도 구실하지 못할 때 우리는 맛을 잃은 소금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 뭐 하는 거예요? 무시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고 존경받아야 될 인생이 무시당합니다. 성경에서 버림받은 경우 첫 번째는 성도가 성도 구실하지 못할 때 버림받습니다. 두 번째는 입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같은 사람이 버림받아요. 마태복음 21장 19절에는요.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라고 말합니다. 입만 무성해요. 그중 열매가 없어요. 이스라엘에 소금 사과라는 과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가서 이렇게 따면 씨앗이 훅 하고 날아갑니다. 허무해지죠. 열매는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어떤 것이에요. 생명을 주고 힘을 주고 기쁘게 하고 활력을 있게 해요. 그런데 그 열매가 없어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힘을 주고 생명을 주고 나를 만나면 감사합니까? 그 사람은요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나 만나면 허전하고 허무하고요. 열매 없는 그리스도입니다. 성도가 성도 구실하지 못할 때 버림받았어요. 입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 같은 사람을 말랐어요. 교만한 사람은 세 번째로 쓸데 없어집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6절까지 보면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대적하시면 끝난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 말이에요. 하나님도 싫어하고 사람도 싫어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붙어야죠. 사람이 사람에게 사람이 붙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요. 교만해. 그러면 가까이 하는 사람이 없어요. 홀로 외로워요. 내 옆에 사람들이 자꾸만 오는 것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아요? 누군가 초신자 하나 이렇게 의지해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자신을 한번 살피십시오. 교만하지 않지.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쓸모없어집니다. 성도가 성도 구실하지 못할 때 입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나무가 되었을 때 교만한 사람이 되었을 때 성경에서는 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내 신앙이 어떠세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귀한 지체가 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CBS 걱정은 내일의 슬픔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힘을 앗아간다. 폴란드의 작가 코리덴 붐 여사의 말입니다. 11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김은영의 CCN 캠프 2부 시작했습니다. 브리지 임팩트의 에브리데이, 어노인팅의 매일매일 전해드렸어요. 아, 제가 오늘 1부에서도 2부쯤 되면 다들 좀 주무시러 가시고 게시판도 조금 조용해지고 그러다 보니 경쾌하고 신나고 잠을 깨울 수 있는 곡을 약간 심술궂은 마음으로도 선곡을 하게 된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정말 심술궂은 마음은 아니었고요. 괜찮습니다. 신나는 찬양 들려주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문자 주신 분도 계시고 해서 오늘 일부 좀 차분하게 하늘의 별도 바라보고 또 마중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찬양을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좀 일부가 분위기 있게 차분하게 진행이 된 것 같아서 2부 시작은 좀 경쾌하게 해봤어요. 아, 신혜숙님께서 저희 여의도 수목음교회 고 조용기 목사님 청년 조용기 영화가 11일 전국극장 대개봉했습니다. 많이 관람하셔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송파교회는 26일에 함께 가서 영화 관람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의 삶을 우리가 영화 한 편으로 만날 수 있다는 거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자, 안솔민님께서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는 짤막하지만 강력한 기도의 마음 써주셨는데 이 곡으로 응원해드리고 싶어요. 주여 인도하소서 최인혁 찬양으로 전해드릴 거고요. 여행지기님께서 이번 주일 일부 예배 때 대표 기도하는데 안수 집사 임직받고 첫 번째 대표 기도입니다. 지금 기도문 작성하시면서 일부 시간 보내신다고 2부에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을 들려주시면 조심스럽게 신청해 봅니다 하셨는데 신현진, 김수지, 지영, 김승희가 함께 부르는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이 찬양으로 준비했어요. 해도농장님께서는 미니사과 루비에스 선별작업 도와주고 왔어요. 내일도 또 도와줘야 할 것 같은데 날씨가 좋아서 봉사하는 일이 즐겁고 감사해요. 주님 은혜로 건강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니 이렇게 하루 종일 봉사하시고 힘드셨을 텐데 저녁에 또 성경 필사까지 잘하셨습니다. 그 성실하심을 주님께서 정말 귀하고 장하다 칭찬하실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도 신청곡 써주셨는데 오늘 함께 할게요.

오불 방혼 오늘도 불 꺼진 방 안에서 혼자 이 노래를 부른다. 0491님께서요. 오늘 이쁜 우리 손주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잘 자라길 기도하면서 써주신 찬양이었어요. 앞서 만나워십 보이지 않는 손 하나님의 손길 전해드렸고요. 이렇게 자녀를 위해서 또 기도하신 예랑맘님의 기도 제목도 들어왔는데요. 오늘 아이가 코피를 흘렸다고. 근데 전철 타고 오는 길에 수건으로 지혈하면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왔는데 아이 앞에서는 놀란 모습 보이지 않으려고 잘 때도 기도를 해줬는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자녀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하시며 요괴뱃의 노래를 써주셨어요. 그 자라는 아이들에게서 가끔 이렇게 코피가 남동생이 코피를 굉장히 많이 흘렸었던 기억이 있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그게 굉장히 걱정이 되기도 하고 또 할머니께서는 애들은 다 괜찮아 그러면서 그 활동량이 많은 애들이 그렇다고 뭐 그런 이야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네. 저보다 한 살 어린 동생인데 엄청 막내라고 이뻐했었던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때는 그랬었던 기억이 나네요. 조찬미의 요괴뱃의 노래 그리고 야베스의 기도도 준비했어요. 사랑나무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사랑나무의 야베스의 기도, 연평한 조찬미, 요게벳의 노래, 성경인물로 이렇게 만들어진 찬양 두 곡, 우리 자녀를 응원하면서 달빛루님도 요게벳의 노래 저도 듣고 싶습니다. 고3 아이들과 학부모님들 힘내세요 하셨고, 스티븐님께서 어린아이로만 느껴졌던 아들이 먼 나라로 혼자 여행을 떠나서 염려와 걱정으로 기도드리고 있어요. 주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고 성령 안에서 성장한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기도드립니다 하시며 신청하신 곡은 소진영의 음성이에요.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오늘도 우리의 한숨을 바꾸시는 주님, 주님 안에서 오늘도 행복하게 잠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끝곡은 지금 이 순간님께서 원곡으로 듣고 싶어 하셨어요. 저도 참 좋아하는 곡인데 마이클 카드의 엘샤다이를 전해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오늘은 마침표, 내일은 물음표, 모두 행복하세요.

0: CBS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 출품한 올해 88살 신정순 은퇴 권사님의 사연입니다.
2: 제가 척추협착증으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다리 아파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잠을 못 잘 빼야 성경을 한번 써보자 하면서 책상 놓고 앉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뭐 쓰다 보니 새벽 3시, 4시까지도 써. 그동안에 전혀 통증이 안 왔는데 친구약 한 벌 쓰고 반 정도 쓰는데 저 척추 협착증이 완전히 깨끗이 나와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안 쓸 수가 있습니까?
1: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람 바랍니다. 전시 관람 문의는 02-2650-7942번입니다.
0: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 포유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한땀 한땀 바늘과 실을 꿰어서 뜨개질하는 분들을 보면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기계가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어떻게 이렇게 매끄럽고 고르게 완성했을까 이리저리 만져보기도 되는데요. 뜨개질을 해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이 작품 하나를 완성하기 위해서 수없이 풀고 다시 뜨기를 반복했다는 걸요. 정성스레 뜬 부분을 다시 풀어야 할 때 얼마나 아쉬운 마음이었을까.

뜨개질의 왕자님으로 불리는 영국의 다이빙 금메달리스트 톰 데일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잘못된 부분을 풀고 다시 시작할 때 그건 처음으로 되돌리는 작업이 아니라 과거의 경험을 포함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요. 자, 지금 여러분은 어떤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반복되는 것 같고 다시 시작하는 것 같은 이 시간이 우리의 빛나는 경험이자 예쁜 무늬가 되길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코가 빠지거나 내가 원하는 모양이 안 나왔을 때 정성 들여 뜬 걸 다시 풀어야 하거든요. 풀어야 다시 잘 예쁘게 만들어지니까. 근데 그 시간과 노력과 애씀이 생각나서 쉽게 풀지 못하는 예, 뜨개질. 근데 풀어야 할 땐 또 풀어야 제대로 완성이 되니까.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 때 풀어야 할 건 풀고 끊어야 할 건 끊고 또 이어야 할 건 있는 그런 지혜의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첫 곡으로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강찬의 목소리로 들었고요. 당신을 향한 노래 2시간 함께합니다. 기도의 종이학 접는 집사님께서 이거 생각을 하셨군요.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자, 목소리 상점의 목소리로 이어집니다. 하루의 은혜.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삼바다님이 신청하셔서 에베네셀 앨범에서 들었습니다. 감셋 3cm님께서 요즘은 재방송 듣느라 날 새는 줄 모르고 있어요. 어떡하죠? 이거 좋으면서도 살짝 걱정도 되고 그냥 틀어놓으시고 다른 일 하시느라 그 시간에 계시면 괜찮은데 방송을 들으시려고 깨어있으면 밤 12시부터 2시까지가 쉬어야 되는 시간이라 어쨌든 감사합니다. 정아짱님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명가님이 신청하신 곡인데요. 천번을 불러도죠. 예, 주리의 목소리로 들을까요?

조수아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줄이 1000번을 불러도 두 곡이었고요. 주수마미님께서 아까워서 돌리기 아쉬웠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뜨개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예, 풀때 풀어야죠. 힘과 용기 주셔서 감사해요. 더 예쁘게 완성이 될 겁니다. 마야님도 계시고요. 블루 딱따구리님. 햇빛이 내렸쬐는 베란다, 다육이 꽃 보면서 당향노 찬양 따라 부르는 거. 예, 이 시간 최고입니다. 꽃 보면.

눈은 꽃으로, 입은 찬양으로, 너무 좋은데요. 아미가님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차인님께서 나의 갈길다 가도록 신청하셨어요. 찬송가 384장 어르신 따라 부르시게. 그쵸? 여러분 따라 부르셨으면 좋겠네요. 김도현 나의 갈길다 가도록.

찬양을 듣다 보니까 어찌 이리 노래 달란트 받은 분들이 많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같은 찬양도 각자의 목소리 느낌에 따라서 또 감동도 다르고요. 찬양의 배경음악이 없으면 어찌 하루를 보낼까. 귀 호강 주는 모든 찬양 사역자들 감사합니다. 플루트님, 네 맞아요. 사역자들은 마음으로 가슴으로 자신들의 고백으로 노래를 부르기 때문에 더 감동이 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듣다 보면은 아 이건 그냥 목으로 불렀구나, 아니다 가슴으로 불렀구나, 이 사역자의 고백이구나, 이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와 닿는 것도 깊이가 다른 것 같습니다. 조세피님이 신청하신 곡 보너스 쿠폰 하나 더 얹어 드립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손진영의 목소리로 들었고요. 허유미님께서 교회에서 오늘 31분 성지순례 가셨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잘 다녀오길 기도합니다.

100일 지난 손녀 축복이를 안고 재우면서 알고 있는 동일한 동요, 뭐 나비야 나비야 산토끼 토끼야 송아지 송아지 얼룩송아지 불러주다가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불러주는데 진짜 다릅니다. 온몸에 전율이 그리고 눈시울이 달아오르더라고요. 죄악돌 사랑님, 그럼요. 이렇게 강 같은 평화를 주신 주님, 내가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었지만 이미 나한테 그 평화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감동의 물결이 막 아이들에게 찬송가를 불러주며 찬양을 불러주면서 재우면 아이들에게 주는 그 영향도 다를 것 같아요. 내게 강 같은 평화. 근데 이 템포는 좀 빠르죠. 아이가 깰 수도 있는. 뉴데이 밴드 앨범에서 들었고요. 1부 끝곡은 위러브 앨범에 있는 곡 찬양하랍니다. 잠시 후 당신을 향한 노래 2부에서 봬요.

0: CBS
1: 장희관의 지금 자연은
2: 초가을 풀숲에서 들려오는 긴꼬리의 노래입니다. 긴꼬리는 풀이나 관목, 나뭇가지와 잎 이외에서 생활하는 깃두람이입니다. 가늘고 녹색인 몸은 식물 사이에 숨기의 제격이라 모습을 찾기보다는 노래로 먼저 존재를 알아차리게 됩니다. 긴꼬리는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노래하기도 합니다. 잎에 구멍을 내고 그 사이에 몸을 넣은 뒤 노래하는데요. 그러면 잎이 확성기 역할을 해 작은 몸에서 내는 노래를 더 크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긴꼬리는 작은 몸으로 우리나라 가을의 소리 풍경을 풍성하게 만드는 멋진 음악가입니다.
3: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

가을 문턱에 서서 믿음 안에 사는 인생의 참된 의미를 곱씹어 본다는 피런님, 피터님. 네. 김도현의 목소리를 일부에 들어서요. 오늘은 이 가을의 느낌이 나는 다른 곡들을 전해드렸는데요. 김경혜, 하준이 함께한 가을 동화, 그리고 김형미와 전재덕의 하모니카 연주로 가을밤 두 곡이었습니다. 아우, 좋네요. 멋진 여자님은 지금 초등학교 친구들 만나러 서울 숲으로 가고 계시고요. 이병희님은 속초에 계시는데 아드님과 함께 데이트 중. 그 바다 사진을 보니까 진짜 바다가 보고 싶은 거 있죠. 부럽습니다, 두 분. 조영은님께서 좋은 하루 응원합니다 하고 오셨고요. 서미아님, 흘러나오는 찬양들이 묵상이 되고 기도로 읊어지는 고백이 됩니다. 아멘. 아, 하나님의 은혜로 신청하신 찬송 오벳의 목소리로 들려드립니다.

석별의 정과 음이 비슷한 찬송가가 있던데 제목을 모르겠어요. 섬김님께서 네, 이 곡이 오랫동안 사귀었던 정든 내 친구여로 시작되는 석별의 정. 음이 같은 찬송가는 찬송가 280장 천부여 의지 없어서였고요. 이현수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MJ라는 아이디 쓰시는데 캐나다 토론토에 계세요. 토론토 이민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섬기고 있습니다. 9월 들어 새학기가 시작이 됐는데 우리 다음 세대가 어딜 가든 주의 빛을 바라고 믿음의 거목으로 든든하게 성장해 나가길 기도해 주세요. 토론토 이민교회에서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서 수고 많으신 목회자들 그리고 교회학교 선생님들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특히 토론토 영락교회 교육부 파이팅! 토론토 영락교회 교육부 목회자 팀과 선생님들 파이팅입니다. 아멘! 응원하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사역이 되리라 믿습니다. 청년의 기도 준비했어요. MJ님과 그리고 우리 토론토 영락교회 교육부 선생님들 목회자 팀과 함께 듣고 싶어서요. 손경민 앨범에서 들려드리는 청년의 기도입니다.

청년의 기도 MJ님과 함께 들었고요. 손경민 앨범에서 함께했습니다. 오늘 무슨 날이에요? 9월 16일. 와, 축하 사연이 진짜 특별한 날인 것 같습니다. 먼저 아미가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아기 하성이가 오늘로 100일을 맞았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특별하고 소중한 하성이.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선물을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이 더 특별한 이유는 하성이 100일과 엄마인 정원의 생일이 같은 날입니다. 하성이에게는 100일의 축복을, 정원이에게는 생일의 축복을 주시는 참 감사하고 아름다운 날이죠. 그래서 날씨가 이렇게 좋은가요? 하성이가 앞으로도 건강하고 밝고 사랑 많은 아이로 자라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늘 행복하길 기도하고요. 엄마 정원도 하성이와 함께하는 모든 날들이 기쁨과 감사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성이 100일 진심으로 축하하고 정원아 생일도 진심으로 축하해. 하성이와 정원의 앞날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축복합니다 신청하셨어요. 네. 하성이 건강하고 지혜가 자라는 건강한 아이로 자라리라 믿고요. 정원님의 생일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준비해놓겠고요. 장드보라님께서 알려주셨는데 오늘 귀하고 사랑스런 사랑하오님의 생일이라고요. 겸손한 듯 순수하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당당한 것 같지만 수줍음이 많은 우리 어여쁜 사랑하오님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수줍음이 있지만 담대하고 당당하고 사랑 많고 그런 사랑하오님의 오늘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더 행복한 일로 채워지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 이 두 분, 정원님 또 사랑하오님의 생일 축하하면서 생일 축하곡 띄워드려요. 러브입니다.

0: 축복합니다.
1: 축복합니다. 그리고 캔디 아줌마께서 오늘은 우리 사돈 권사님의 생일입니다. 그래서 둘이 오붓하게 코스모스가 핀 공원으로 소풍을 나왔는데요. 정자 위에 돗자리 펴고 지금 방송 들으면서 커피 한잔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늘 영육이 강건하시길 서로 기도하는 든든한 기도의 동역자이자 인생의 베프인 우리 상숙 권사님 생일 축하해 주세요. 권사님이 좋아하는 찬양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아니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이라니 다른 사람이 너무나도 부러워하는 그런 관계네요. 네, 우리 상숙 권사님의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매일매일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채워지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건강하시고요. 제일 좋아하시는 찬양이라고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감사 찬송을 유선 씨과 최인혁이 부릅니다.

유선식 최인혁이 부른 감사 찬송이었고요. 기도의 종이학 접는 집사님께서 오늘 이웃교회를 섬기는 온형산 장로님의 70번째 생신입니다. 축하해 주세요. 네, 장로님 건강하시고요. 그리고 주님의 축복 속에 오늘 하루 감사함으로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생일이니까. 글사랑님, 그동안 바쁘셨네요. 바리스타 자격증도 따고 또 어제는 제과 제빵 기능사 필기시험도 합격하고 분주했습니다. 오늘 제 생일을 맞아서 예년과 다른 생일 풍경이지만 더 좋은 길로 예비하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 행복하게 보내고 싶고요. 초등학교 5학년 아들과 중2 딸이 아침에 생선은 현금이지 하면서 봉투를 행복합니다 하셨어요. 예, 생일 선물 생선은 현금이 또 최고죠. 글사랑님 또 새로운 도전에 응원을 보내고요. 앞으로 하시는 일이 주 안에서 기쁨이 넘치고 행복한 그런 걸음이 되길 또한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행복한 요한나님께서 오늘이 따님 결혼기념일이라고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믿음의 가정에서 귀한 지호를 열매로 주셨지요. 앞으로도 서로를 존중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 아래 더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으로 이끌어 가시길 원합니다. 아멘. 감사가 있는 가정, 기쁨이 넘치는 가정,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가정이리라 믿습니다. 지금도 그런 아름다운 가정이니까요. 축하곡 두 곡 더 이어집니다. 축복의 사람의 축복의 사람, 그리고 김명식 믿음의 가정.

김명식 믿음의 가정, 축복의 사람의 축복의 사람, 그리고 감사 찬송 축복합니다까지 오늘 이 좋은 날 여러분의 축하 사연과 함께했습니다. 선선한 찬양이 나를 위한 곡입니다. 나를 위한 곡들 가을 느낌 어우러져 편안합니다 하신 예랑마음님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일정이 급하게 변경돼서 속상했었는데 지금 들려오는 찬양이 위로가 됩니다. 아멘. 수아진 7608번님도 함께하고 계세요. 좋은 친구 2095님은 오늘 돌아오시는군요. 웰컴입니다. 웰컴 투 코리아고요. 해변가에서 지금 예사모 10명과 함께 코코넛 마시고 있다고 하셨어요. 마무리 일정이신가 봐요. 친구야 신청하신 곡 소울싱어즈 앨범에서 듣습니다.

소울싱어즈 친구야 였습니다. 기쁨 가득님께서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첼로 연주 얘기하셨는데요. 강연화의 바이올린 안희정의 첼로 연주를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리고요. 기도 제목 나눕니다. 에이니 김미라님께서 애청자인 밴쿠버 차이니님께서 9월 9일에 경추 수술로 많이 힘들다고 하십니다. 기도 부탁합니다 하셨어요.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길 원하고요. 발바닥에 땀나기님께서 필리핀 마닐라 올티가스에서 홈스테이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아이를 돌보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죠. 하나하나 다 챙겨줘야 되고 단순히 그냥 돈 버는 일이 아니라 아이를 자라게 하는 일이니까. 근데 홍보의 벽에 지금 힘들어 하신대요. 이 진심을 부모님들께 알리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하셨어요. 정말 필요한 가정과 좋은 인연, 그런 인연으로 만나고 싶은데 마음처럼 되지 않는다고요. 해외에서 혼자 일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이 지칩니다. 그래서 기도로 지금 이 시간을 이겨내시는 것 같아요. 진심은 통하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 진심을 알아줄 날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아시니까요. 이 일이 더 빛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되길, 아이들의 그냥 공부뿐만 아니라 마음을 자라게 하는 귀한 장소가 되길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저는 내일 다시 당신을 향한 노래 부르러 올게요. 고맙습니다.

0: 사랑해 CBS.
1: 긍휼의 하나님, 홍수와 산사태로 집과 가족을 잃은 네팔과 티베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CBS는 네팔과 티베트를 위한 긴급 모금을 진행합니다. 02-2650-7004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모금액 전액은 현지 선교사를 통해 긴급 구호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2: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입니다. 이 찬송은 스가랴 13장 1절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는 말씀을 배경으로 영국의 윌리엄 카우퍼가 찬송시를 썼고 작곡자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작사자 카우퍼는 영국의 버크햄스테드에서 영국 국교회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카우퍼의 창작 시기는 그가 존 뉴턴과 함께 영국 올니에서 활동하던 때였습니다. 뉴턴과 함께 역사적으로 유명한 올니 찬송가를 공동으로 편찬했는데 카우퍼의 시도 67개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가져다주는 죄사함의 능력을 확신하면서 그 복받치는 감격을 표출하고 있는 아름다운 찬송 찬송가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전합니다.

0: CBS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어떻게 말할까 하고 괴로울 땐 진실을 말하라. 미국의 소설가 마크 트웨인의 말입니다.
4: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 포유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냥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놓지 말아요. 많이 가졌다고 자랑할 것도 없네요. 숨 가쁜 이 세상 흘러만 가는 세월 사라져가는

0: 정형민 다큐멘터리 감독의 어머니는 81살에 첫 해외여행을 했습니다. 장소는 네팔. 그 여행이 너무 좋아서 어머니에겐 꿈이 생겼습니다.
1: 어머니께서 90살이 되시면 네팔의 아이들을 돕고 싶어 하셨고 그때부터 기초연금을 계속 모아오셨습니다. 늘 네팔의 아이들에게 염소를 사줘야 되는데

0: 2017년 어머니 나이 84, 이번에 빙하홍수 참사가 난 곳으로 순례를 갔었습니다.
1: 그때 거기에 계시는 이제 중국인 관리들이 어머니 나이가 84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지룡 국경 검문소 통관소를 통과하는 사람들 중에는 가장 고령이라는 말씀을 하면서 박수를 보내주시고 또 어머니와 기념 촬영도 하셔서 그때의 기억이 생생히 남아있는데 빙하 쓰나미가 지룡 국경 통관소를 덮치는 모습을 보면서 그분들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여전히 대부분은 거기서 근무하고 계시지 않을까.
0: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빙하홍수로 가족을 잃은 분들에게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류가 빙하홍수의 책임감을 느끼고 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긍휼의 하나님, 홍수와 산사태로 집과 가족을 잃은 네팔과 티베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CBS는 네팔과 티베트를 위한 긴급 모금을 진행합니다. 02-2650-7004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모금액 전액은 현지 선교사를 통해 긴급 구호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주의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듣고 싶으신 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약할 때 강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라는 모범을 보이시고 성령으로 돕게 하신 주님, 그 사랑에 오늘도 기대어 봅니다. 경건하게 우리를 일으켜 주소서. 일어나 주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할 첫 곡으로 374장 찬송 나의 믿음 약할 때, 예인 교수 앙상블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이 세상은 요란하나, 박영수의 찬양으로 보내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고린도 후서 13장 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시각각 십자가가 다가오는 중에도 예수는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며 목숨은 아버지께 맡기셨습니다.

붉은 노을 베스퍼 합창단의 곡으로 158장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십자가 그 사랑 명지 홀리보이스의 찬양이고요. 내 주의 보혈은 서울 카펠라 합창단의 곡으로 이어집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국립합창단과 김영애 잔향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일본에 거주하고 계시는 유리장원님께서 이 곡을 청해 주셨는데요. 정말 어느 곳에 있든지 주 안에서 우리가 함께하기에 한 형제 자매입니다. 이번에는 세월이 흘러가는데 유창원의 곡으로 보내드리고요. 한반도 26님께서 청하신 내 진정 사모하는 김해 시립합창단의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신호대기 중에 문자 보내주셨어요. 안전운행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못난 나인데 목소리 상점의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조이포유 저녁제 방송으로 오시는 송미영 집사께서 신청하신 애쉬 워십의 찬양, 애쉬는 히브리어로 불을 뜻한다고 하죠. 주만을 신뢰합니다. 이어서 보내드릴게요.

0: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4: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5: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0: 이정호님께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두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시면서 선한 능력으로 청해 주셨습니다. 유엔젤 보이스의 찬양으로 함께하죠.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로 돌아옵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은하철도님, 새벽을 여는 찬양이 저절로 감사를 드리게 합니다 하시면서 주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청해 주셨어요. 휴의 찬양으로 청해 주셨는데 휴의 곡으로는 자주 방송을 해드린 것 같아서 김대환의 찬양으로 오늘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박운성님 또 샬롬규님께서 같은 곡을 청해 주셨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송정미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한국기독교 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소 하나님의 뜻을 따라 9월 17일 목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 말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오늘은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마침내 이집트 땅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향하게 됐습니다. 요셉의 유언처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라 라는 약속이 이루어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 길은 블레셋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기에 그 길로 가려면 그들과 전쟁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이집트에서 400년간 노예로 살아온 이스라엘이 과연 그 전쟁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금세 노예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셨고 염려하셨기에 광야 길을 통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자녀를 정말로 사랑하는 부모는 자녀가 인내를 배울 수 있도록 기다려줍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모입니까?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그때그때 사주는 부모입니까? 아니면 기다림의 시간을 갖는 부모입니까? 사실 대부분 부모의 마음은 자녀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빨리 사주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자녀가 원하는 물건을 빨리 손에 넣는 것보다 인내를 배우도록 함께 기다리는 부모입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빨리 얻게 하기보다는 원하는 것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돌아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내를 가르치고 연단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하루 인내와 연단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원하는 것을 바로 주시지 않을 때 그 뜻을 찾고 구하게 하소서. 아멘.

0: 목마른 내 영혼, 이다녀의 음성으로 함께했습니다. 이 곡은 라브리테 301님께서 청해 주셨던 찬양입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하나님 사랑은 서울 바하합창단의 곡으로 함께했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0: 서연님, 새벽 기도 가는 발걸음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축복 가득한 하루 되길 바랍니다. 옥상 딸기님, 주님 또 찾아오는 부담스러운 하루를 맞이하는 저의 두려운 마음을 보살펴 주소서. 하루 맞이하는 게 부담스럽게 느껴지신다니 옥상 딸기님의 형편을 주님께서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크라님 아침 일찍 찬송 들으면서 운동하니까 너무 좋네요 보내주셨고 비공개로 글을 주셔서 아이디를 소개하지 않을게요. 오늘은 제주에서 인사드립니다. 잠시 다니러 왔는데 제주 비엔날레 구경도 잘했고 바다에서 맨발 걷기도 실컷 하고 보고픈 이들도 만나고 행복에 젖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아직 많이 덥네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먼 곳으로 떠나셔서도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0702번 9월도 어느새 절반이 넘어갔네요. 남은 절반은 더 행복한 수확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보내주셨고요. 오이기쁨님 처음 글 주셨어요. 새벽 예배 가려고 나와서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니 반짝이는 별들이 어찌나 예쁘고 가슴 뭉클한지요. 이 아침도 감사합니다. 보내주셨어요. 하늘을 올려다 볼 수 있는 것도 또 반짝이는 별을 볼 수 있는 것도 다 참 감사한 일이고요. 보고서 또 아름답게 느낄 수 있는 눈을 주신 것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최혜선님 정말 큰일 날 뻔하셨네요. 보리차를 끓이다가 외출을 하셨는데 집에 오면서 생각이 나셨대요. 근데 너무나 다행히 집에 돌아오니까 불은 꺼져 있고 물은 중간 정도로 줄어 있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은혜로 저절로 꺼져 있는 불이 얼마나 고맙던지요 하시면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신청을 해주셨는데 정말 다행입니다. 꿈이 있는 자유의 찬양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보내드립니다. 유리정은님께서도 이 곡을 신청곡으로 적어주셨고요. 꽃마리님 어제는 우리 둘째 손자 내돌이었습니다. 유치원에서 친구들과 건강히 잘 지내며 생일 축하 파티한 사진 너무나 귀여워요. 축복해 주세요 하고 보내셨어요. 축복합니다. 아 얼마나 좋으실까요. 너는 꽃이야 청해 주셨어요. 히스플랜의 찬양 찬호울의 키즈 버전으로 들려달라고 하셨네요. 함께 할게요.

지구는 45억 4천만 년이라는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인간 없이 아주 잘 지냈다. 인류 문명이 존재한 것은 고작 6천 년 남짓. 지구 역사에서는 0.0001%에 불과하다. 이 연약하면서도 자비로운 우리의 순간을 가능하게 한 것은 무엇일까? 그건 바로 기후변화였다. 지구 역사를 공부해 보면 기후에는 어느 정도의 회복력이 있다는 것이 드러난다. 기후변화는 위기이지만 해결 가능한 위기이다.

기후 빅 히스토리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를 맡기셨습니다. 이 땅을 가꿀 청지기로

강단의 소명 함께 했습니다. 이번에는 신재호의 찬양으로 저 높고 푸른 하늘과 들으시고요. 진희사랑님께서 청하셨어요.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국립합창단의 찬양입니다.

0: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입니다. 최애 찬송가 들으며 새로운 힘 얻고 싶다고 6947번께서 청해 주셨습니다.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김인희의 찬양으로 전해드립니다.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승리를 향한 열정 팀 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 슬립이 하나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화이팅!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7: 쇼리 실라!

0: 반청물 굿즈
1: 반청물을 고려하라
0: 휴미카 굿즈 고려
2: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3: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교체는 아티잔 프리미엄 사각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1: 파로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로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로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2: 요즘 유산균 장부

0: 판매 MBPS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부드럽다는 말, 결이고 없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보드란과 함께 배미양이었어요.
2: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4: 1533-1566 세라하임.
3: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5: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익.

0: 주는 해커스 토익은 해커스.
1: 안녕하세요. 몰도바 출신 한국인 조마리에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몰도바에서 OCC 선물 상자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OCC 선물 상자, 여러분도 직접 만들어 보세요. OCC 선물 상자를 검색해 보세요.
2: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3: 화물차 필요할 땐 가!

0: 직접 필요할 땐
1: 빠르고 간편한 화물운송 플랫폼 카고링크. 좋은 요리는 좋은 재료에서 시작되죠. MSG를 첨가하지 않은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찌개에도 볶음에도 자연한 알. 요리가 맛있어지는 순간. 프리미엄 코인 육수 자연한 알.
0: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자연한 알.
1: 자연한 알.
2: 임영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이제 오늘의 끝곡 보내드립니다. 남설아 금강초롱님께서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청해 주셨어요. 김미현의 곡으로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임영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긴장된 하루의 시작과 지친 하루의 끝에서 만나는 CBS 조이포유. 찬양 한 곡이 굳은 어깨를 풀어주고 말씀 한 구절이 오늘을 버틸 힘이 됩니다. 말씀과 찬양으로 채워지는 이 길 위에서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걷습니다. CBS 조이포유는 출근길에도 퇴근길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길 위의 이웃과 함께합니다. 이 방송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세요.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시계의 모래는 한꺼번에 아래로 쏟아지지 않습니다. 골목길을 지나듯 반드시 좁은 목을 지나야만 하죠. 하지만 그곳만 통과하면 곧 넓은 자리로 흘러내립니다. 우리의 삶에도 쉽게 지나갈 수 없는 좁은 길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시간은 우리를 막아세우는 시간이 아니라 주의 은혜가 가장 알맞은 때에 흐르도록 마련된 통로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은혜의 아침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0: 다니고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샤브올데이.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2: Good Music Station CBS FM

따뜻한 난로 앞에 앉아 손을 쬐는 느낌이에요. 그렇게 따뜻하고 온화한 목소리죠. 펫분 I need every hour 주음성 외에는 이었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님의 신청곡이었고요. 앞에 흐른 곡은 Must Jesus Bear the Cross Alone 내 주님 지신 십자가. 9월 17일 목요일 CBS 라디오 정미나의 Amazing Grace 애청자분들의 사연과 신청곡을 기다립니다. 레인보우 앱 스마트폰에 설치하셨죠? 게시판 들어오시고요. 문자 주시려면 샵 939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전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됩니다. 맑고 상쾌한 아침, 좋아하는 책과 은혜로운 찬송가의 조합이 참 좋네요. 떨리는 마음으로 첫 문자를 보냅니다. 1019님 오셨고요. 아침 찬양으로 잠을 깨고 듣고 있어요. 알레그로님, 최선자님께서 가을이 있어 참 좋아요. 여름에서 곧바로 겨울로 가면 적응하기가 힘들 텐데. 그러네요. 자연의 섭리가 참 고맙습니다. Fairies Lord Jesus, 만유의 주제.

항상 감사하게 듣고 있습니다. 정조단님. 구름 사이로 드러나는 파란 하늘이 더 아름다운 아침. 향기님. Fair is Lord Jesus, 만유의 주제. 함께 들으신 곡은 Softly and Tenderly,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은총님은요, 귀여운 말티푸 자두 데리고 지난주 토요일에는 인사동으로 북촌 한옥마을 구경했는데 오늘은 서촌으로 해서 연남동으로 시원해진 공기와 높고 푸르른 하늘을 보면서 행복한 초가을을 만끽하려 합니다. 아, 너무 좋죠, 이 동네들. 현명한 지연 씨인 이 프로그램을 이제 매일 길게는 못 들어도 항상 늘 들으신대요. 목소리가 좋아서 유튜브로 검색도 해보셨다고. 사람들의 사연이 내 얘기 같을 때도 있고 안타까워서 아멘이 절로 나올 때도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 체육대회라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쵸. 이 시간에 나오는 찬송가도 물론 좋지만 다른 분들 주시는 사연이 다 내 얘기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공감이 되고요. 소풍 가시는 분들, 또 체육대회 하시는 분들, 이 모든 것을 하기에 참 좋은 계절. 우리들의 소풍곡 This is my father's world 참 아름다워라. 그리고 체육대회, 특히 교회 체육대회에서는 응원가로 Stand up, stand up for Jesus, 십자가 군병들아 부르면 좋을 것 같아요.

따라따라 예수님 따라 말씀 따라 걸어가요. 따라따라 예수님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요. 2009년 파이디온 선교회에서 발매한 이 경쾌한 멜로디의 노래가 어쩌다 내 잠재기억에 자리 잡았는지는 모르겠다. 이 노래는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사람을 만날 때 내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재생된다.

예수님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삶이 발랄할 수 있을까? 2026년에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니 초대교회 증인들처럼 사자밥이 될 일은 없지만 아침마다 콧노래가 절로 나오진 않는다. 저녁에 식구들이 모두 안전하게 귀가하면 다행이고 금요일을 맞아야 겨우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정신을 차려보니 올해가 겨우 3분의 1 정도 남았음을 깨닫는다. 등 떠밀려 여기까지 온 것이다. 예수님을 따라 걸었는지도 퍽 의심스럽다. 하지만 의심의 구름 사이로 한 줄기 빛이 비친다. 나보다 먼저 고되지만 콧노래를 부르며 걸어간 믿음의 선배가 분명 있다. 오늘은 그 선배 중 한 명의 책을 집어들었다. 저자는 천만 원을 약속했다가 실수로 1억 원을 기부하게 됐단다. 참 멋진 실수다. 그 실수에 동참하고자 나는 이 저자의 책이 나오면 꼭 산다. 내 수준에 맞게 금액은 조정해야겠지만 나도 따라쟁이가 되고 싶다. 아멘.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정혜덕 작가의 따라쟁이.

내일일은 난 몰라요. 김정은님 신청곡 How Great is Our God, 위대하신 주였습니다. 목요일 아침 CBS 라디오 정미나의 Amazing Grace. 0865님 축하드려요. 와, 손녀 보셨네요. 태어난 지 4주 지난 손녀를 오늘 드디어 보러 갑니다. 그동안 사진으로 영상으로만 아가 모습을 봤는데 그리움이 더해갔어요. 마음이 설레어서 눈물이 납니다. 아이고, 정말 태어나자마자 품에 안고 싶으셨을 텐데 이제 한 달 만에 아가랑 손녀랑 상봉하시네요. 아기가 건강하게 잘 커나가기를 기도합니다. 0865님 주신 곡은 Nearer My God,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입니다. 이 버전은 제가 자주 들려드리는 버전은 아닌데 오늘 들어보세요.

MG새마을금고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으쌰으쌰!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으쌰으쌰! 저 조정석과 MG새마을금고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으쌰으쌰! MG새마을금고보험.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학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그린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현대큐밍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큐밍 청소기는 큐밍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2: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3: 지난번 학교 동기 모임에서 아침 6시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듣기를 강하고 단호하게 설득했습니다. 은혜와 감동의 시간을 경험할 수 있다고요. 진행자께서는 2부 듣는 방법 알리기를 주저하지 마세요. 우리 나이에는 다른 일로 못 듣는 일은 이해돼도 몰라서 못 듣는 일은 자존심 상해하거든요. 이순꿀님. 알겠습니다. 예, 1부 끝자락에 제가 항상 여러분께 2부 찾아오시는 길을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려야 되는데 이제 말이 길어지면 안 된다는 생각과 또 끝곡을 조금이라도 여러분께 더 들려드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면서 좀 말을 줄이게 되거든요. 오늘은 여유 있게 설명을 드릴게요.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2부 오시는 길이 이제 환승을 한번 하셔야 됩니다. 이제 라디오로는 못 들으세요. 2부를 레인보우 앱 스마트폰에 설치해 주십시오. 레인보우로만 들을 수 있는 채널이 따로 있습니다. 상단에 음악 FM, 표준 FM 옆에 조이포유란 채널이 따로 있거든요. 우리는 여기에서 만나는 겁니다. 일종의 비밀의 방이죠. 7시에 레인보우의 조이포유 채널에서 다시 만나고요. 존 덴버 플라스도 도밍고의 Perhaps Love 들으면서 여러분 2부 건너올 준비할 시간 드리죠.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곡식이 무겁게 자라서 이랑까지 숙여지기를, 굵게 자라서 100명의 청년들도 뵐 수 없기를, 너무나 무거워서

0: 홍순관의 노래 계절이 우리를 아름답게 하기를. 앞부분의 가사 곡식이 너무나 굵게 자라 100명의 청년들이 빌 수도 없게 하고 100명의 처녀들이 나를 수도 없게 해달라는 것은 히말라야에 자리한 라다크의 씨 뿌리는 날의 민요입니다. 곡식이 이렇게 튼튼하게 자라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히말라야 빙하뿐입니다. 네팔 빙하 쓰나미 희생자들에게 커다란 애도의 마음을 보냅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가 빙하를 지키고 빙하가 우리를 지켜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계절을 지키고 계절이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2: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국민일보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3: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In the sweet by and by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Blessed be the tie 주 믿는 형제들 항상 듣기만 하다 문자 보내요. 샬롬. 늘 잔잔한 음성으로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미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새벽 예배 드리고 오갈 때 듣고 있어요. 나는 나님. 네, 자주자주 참여해 주세요. 나는 나님.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목요일 2부 순서 어메이징 그레이스 우리 프로그램의 주제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듣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스페인어로 들었습니다. Alas indeed my savior bleed. 웬 말인가 날 위하여. 목요일 정미나의 Amazing Grace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나님 목소리 들으면서 산책하고 있습니다. 차분하고 안정된 말씀으로 매일 아침 내 마음을 진정시키고 있어요. 감사해요 하신 미소님 들어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산책하기 참 좋은 계절이죠. 컨트리님은 아침 묵상 말씀에 큰 은혜가 됩니다. 오늘은 67번째 맞는 저의 생일이에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드리면서 항상 배려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기도합니다. 컨트리님 여전히 청춘이시네요. 건강하고 매일매일 기쁘게 삶을 영위해 나가시기를. Because he lives, 살아계신 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 중 팔복설교의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평안할 때보다 고난 속에서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손해보고 욕먹고 박해를 당하는 순간에도 여전히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가를 보면 믿음의 진위가 판가름되죠. 박해는 하늘의 상급을 약속합니다. 세상은 고난을 피하려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은 헛되지 않고 하늘에서 큰 상급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의를 위해 박해받고 죽임을 당하는 일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보상이 있습니다. 부흥의 역사가 있습니다. 결국 박해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의 하나입니다. 박해는 하늘의 상급을 약속하며 박해는 하나님 나라를 세웁니다. 아멘.

김병삼 목사님의 묵상집 매일 만나 365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102번째 묵상. 박해를 받을 때 믿음의 진위가 판가름 난다.

풀벌레 소리의 합창 소리가 정겨운 아침입니다. 하루의 루틴이 추가됐어요. 듣다 보면 기도가 되는 40일 10편 말씀 잘 듣고 왔습니다. 샬롬. 아롱별님 감사합니다. 유튜브 듣다 보면 기도가 되는 40일 10편 동독 여러분 많이 구독하고 들어주세요. 네어 쉘비 샤월서 블레싱 빈들의 마른 풀같이 였습니다. 미호세님께서는 지난주 미국 노동절 연휴라서 두 돌 가까운 손녀 육아에서 해방되어 남편분과 로드트립 다녀오셨대요. 달라스에서 6시간 내려와 만나는 멕시코만의 해변에서 바닷바람과 따뜻한 여름 파도를 맨발바닥으로 느끼면서 감사했습니다. 수평선 위로 솟은 거대한 구름이 경이로웠습니다. 언제나 주시는 평강의 은혜 안에 거하길 소원합니다. 어머나, 미호세님, 육아 스트레스를 완전히 날려버리고 오셨겠는데요. 다른 세상 이야기 하시는 것 같아요. 어디 텔레비전에서만 나올 것 같은 풍경을 직접 체험하고 오셨군요. 사연으로 접하기만 해도 멋집니다. For the beauty of the earth, 아름다운 하늘과

I surrender all,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늘 평안님, 남편분이 심장수술을 하셨군요. 수술하신 지 5개월 되셨대요. 너무 놀라고 충격이었습니다. 혈관 질환은 그동안 생각지도 않은 게 가족력도 없고 음주 흡연도 안 하고 몸무게도 적당했고 늘 건강한 집밥을 먹고 있다 생각한 터라 믿어지지 않았지만 응급으로 관상동맥 우회술을 했습니다. 오후에 수술방 들어가서 새벽에 끝났는데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힘들었죠. 모두의 기도와 응원으로 수술이 잘 됐고 교수님 말씀으론 천운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심장혈관 3개가 거의 끊어지기 직전이었다고. 이 고난을 통해 감사와 회개를 동시에 하게 됐습니다. 아,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다고밖에 설명할 길이 없네요. 심장혈관 3개가 거의 끊어지기 일보 직전이었다고. 예, 응급으로 너무 놀란 가운데 병원으로 이동하셨지만 그래도 수술이 잘 되었다고 하시니 그리고 잘 회복하고 계시다고 하시니 다행입니다. 앞으로는 건강하시기만 할 거예요. 고생하셨습니다. 목요일 정미나의 Amazing Grace, 우리 모두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는 곡 Precious Lord, Take My Hand, 주님이여 이 손을 찬양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긴장된 하루의 시작과 지친 하루의 끝에서 만나는 CBS 조이포유. 찬양 한 곡이 굳은 어깨를 풀어주고 말씀 한 구절이 오늘을 버틸 힘이 됩니다. 말씀과 찬양으로 채워지는 이 길 위해서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걷습니다. CBS 조이포유는 출근길에도 퇴근길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길 위의 이웃과 함께합니다. 이 방송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세요.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1: 긍휼의 하나님, 홍수와 산사태로 집과 가족을 잃은 네팔과 티베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CBS는 네팔과 티베트를 위한 긴급 모금을 진행합니다. 02-2650-7004번으로 연락주십시오. 모금액 전액은 현지 선교사를 통해 긴급 구호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3: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날씨가 뭐 워낙 좋다 보니 걷는 분들도 참 많이 보여요. 아침 저녁으로 걷고 식사 후에 걷고 어딘가 이동할 때는 한 정거장 먼저 내려서 또 걷고 이렇게 많이들 걸으시던데 이처럼 천천히 걷고 싶어지는 아름다운 길 이런 길에 순 우리말 표현에도 와 정말 이쁜 게 많더라고요.

일단 폭이 좁은 호젓한 길을 나타내는 우리가 아는 오솔길, 또 사이에 난 길이나 큰 길에서 갈라져 나간 작은 길을 뜻하는 샛길. 예, 샛길로 빠지면 안 됩니다. 큰 길에서 들어가 동네 안을 이리저리 통하는 좁은 길, 골목이죠, 골목. 또 길의 가장자리를 뜻하는 길섭. 큰 길에서 좁은 길로 들어가는 어귀나 중요한 통로가 되는 곳을 우리는 길목이라고 합니다. 길목. 아, 여기 막히면 안 돼요. 예. 또 여러 갈래로 갈라진 길, 갈림길. 멀리 돌아가지 않고 가깝게 질러가는 길, 바로 지름길. 많이 있는데, 아, 이런 길들을 찾아서 무작정, 홀로, 좀 느긋하게, 혹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겁게 걷고 싶은 요즘 가을날입니다. 예. 자, 목요일 아침 오늘도 잘 오셨어요. 이곳은 샬롬 CCM 송

2026년 9월 17일 목요일 아침 생방송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오늘 첫 곡 한선희의 새로운 길 들으면서 시작했습니다. 잘 주무셨나요? 오늘도 목요일 좋은 아침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주아랑님 오르막길도 있습니다. 아 운동에는 오르막길이죠. 아, 약간 숨찬 지금 오르막길 오르시나요? 약간 운동되죠. 오르막길 오르면 아, 자전거 탈 때 탁 또 이 어필 올라갈 때 아,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내려갈 땐 또 시원한 바람 맞으면서 내려갈 때 이게 또 보상입니다. 보상. 아, 요즘 특히나 더 많이 이렇게 걸으시는 것 같아요. 날씨가

아, 너무 좋으니까 집에만 있기 아까운 그런 날씨이고 미세먼지도 없어서 너무 진짜 쾌적합니다. 예. 또 걷기 좋은 길들도 곳곳에 많이 조성돼 있고 날씨도 좋고. 예. 저도 어제 점심을 이제 먹고 회사 근처에 저희 오목공원이라고 있거든요. 바로 앞에. 예. 그 주변을 그 둘레를 이렇게 좀 돌았어요. 예, 몇 바퀴. 마치 그 여리고성 돌듯 천천히 좀 소화도 시킬 겸 광합성도 좀할 겸. 그냥 혼자 음악 들으면서 천천히 걷는데 아, 뭐 행복이 별거냐 이런 생각도 들면서 너무 좋더라고요. 햇살은 바삭바삭하고 공기는 살랑살랑 가을 바람도 이렇게 불어오고 너무너무 예, 좀 여유로운 그런 길이었습니다. 하루 중에 이런 시간 뭐한 10분 정도, 20분 정도 우리가 누리면 좋지 않나 싶어요. 아, 우리 보라님은 중학교 소풍 때 갔던 남이섬, 가을만 되면 생각납니다. 가을 지나기 전에 남이섬 한번 가고 싶네요. 거기서 한번 걷고 싶어요. 라고 남기셨는데, 아, 남이섬도 걷기 너무 좋은 그런, 예, 섬이죠. 숲도 잘 우거져 있고, 거기도 메타세콰이어 길 이런 데도 있지 않나요? 예. 아, 너무너무 좋습니다. 몽돌님, 저는 시장길 좋아합니다. 시장 가면서 단술에 빵에 떡볶이도 먹고, 아, 거기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그런 길이죠. 아, 좌우를 이렇게 두리번 두리번 거리면서 또 걸어야 하는 길이고. 아. 길 중에 골목길 제일 좋네요. 우리 김미경님. 아침 햇살 맞으며 하늘 바라보는데, 아, 너무 좋습니다. 출근길에 인사드려요. 라고 하셨고. 어여쁜자유님은 코스모스 길이 생각나네요. 이 찬양 들으니까. 새로운 길. 지난주에 아내랑 같이 카페를 주중에 한번 간 일이 있었는데, 자유로를 달렸어요. 저기 임진각 가는 길목에 자유로를 쭉 달리는데, 거기에 코스모스가, 와, 진짜, 색별로 형형색색 다채로운 코스모스가 막 흐드러지게 피어 있는데 와 이제 멈추고 싶어서 예. 사진이라도 찍고 가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 너무 좋더라고요. 코스모스 길. 예. 자, 오늘도 2시간의 배경음악 예. 생방송을 함께 하고요. 우리 샬씨 가족 보내주시는 사연들 또 신청곡들 함께 나눌게요. 문자로 보내실 때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7997번, 우물정 7997번 열려 있고요.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은 무료입니다. 편한 방법으로 사는 얘기들, 또 신청곡 보내주시면 돼요. 비공개님, 아, 오늘 오프닝 듣고는 첫 곡이 혹시 길번 예수 예상했는데, 아, 딱 걷기 좋은 날들이라고 하셨어요. 아, 요 곡은 준비해 놓고 있었어요. 예, 첫 곡은 새로운 길이고 오늘 1부 듣다 보면 길번 예수도 등장을 합니다. 기대해 주시길 바라면서 길을 주제로 한 곡들 좀 이어가 볼까요? 강명식 주님과 함께 가는 길 그리고 우리 골목길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테니 오늘은 커버곡으로 리메이크 곡으로 듣습니다. 브랜치의 골목길 걸을 때.

브랜치 골목길 걸을 때 들었고요. 강명식의 주님과 함께 가는 길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새소망이님께서 훈디 전 조금 막히는 출근길입니다. 오늘도 찬양 들으며 주님과 함께 가는 요 출근길이 즐겁네요 라고 남기셨고요. 조금씩 이제 가을도 깊어가면서 다음 주 목요일이 추석 연휴의 시작입니다. 우리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은 거예요. 연휴가. 약간 발걸음이 가벼워질 법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명절 전에 또 해야 할 일들이 좀 많으신 분들은 조금 분주하고 좀 마음 무거운 그런 며칠이 될 것 같은데 잘 또 마무리하시고 홀가분하게 연휴를 시작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저도 지금 샬롬 CCM도 추석 특집 방송을 준비하고 있어요. 토요일하고 주일은 예전처럼 우리가 늘 하던 대로 이제 주말 주일 배송 신청곡들 쭉 나누는 대신에 목요일과 금요일은 어떻게 특집을 구성하면 좋을지 지금 혜영 작가와 함께 준비 중입니다. 예,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라면서 아, 뭐 길 얘기가 뭐 엄청난데 자 오늘 깜짝 이벤트 오늘 유계양식과 영예양식 챙겨드리는 이벤트 오늘 목요 이벤트로 함께 하겠습니다. 영예양식은 복음을 읽는 새로운 습관 크리스천 콘텐츠 플랫폼 2플러스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프리미엄 플랜 1년 이용권을 드리죠. 우리 네 분께 챙겨드릴 생각이고 유계양식은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우리 8분께 챙겨서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크 주제는 길 뭐 얘기 많이 했으니까 길로 가죠. 내가 좋아하는 길이 혹시 있다면 어떤 길인지 매일 뭐 자주 오가는 길은 또 어딘지 이 가을에 추천하고 싶은 길 아 여기를 걸으면 정말 너무 좋아요. 예. 걷기 좋은 길 뭐 소개도 좋고요. 추천도 좋고 그리고 다른 의미의 길도 있겠죠. 내가 가고 싶은 길, 꿈꾸는 길은 어느 방향인지 등등등. 길과 관련된 사연을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영예양식 그리고 유계양식을 챙겨드릴게요. 지금부터 이제 말머리에 사연 길이라고 쓰시고 달고 사연 보내주시고 혹시 원하는 선물이 있으시면 영예양식 혹은 유계양식 표시해 주시면 더 좀 수월하게 선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길과 관련

근데 다양한 얘기들 전해주셔요. 저는 사실 좋아하는 길이 그 몇 번 뭐 말씀을 드려서 아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 안양천에 그 봄에는 벚꽃길, 가을에는 이제 그 낙엽길, 그게 너무 근사하거든요. 일부러 시간 내서 걷기도 하고 그래요. 저는 그 길을 너무 좋습니다. 허젓하게 걸으면 저의 추천 코스예요. 네. 안양천 그 둘레길 걷는 거. 우리 샬씨 가족의 길, 추천하고 싶은 길, 내가 자주 걷는 길, 어떤 게 있는지, 혹은 내가 가고 싶은 길, 꿈꾸는 길은 뭔지, 다양하게 길과 관련된 사연 보내주시면 선물 추첨 통해 보내드리겠습니다. 박종호,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그리고 공인현의 길번 예수,

공인현 길번 예수 들었고요. 박종호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두 곡 듣는 동안 우리 샬씨 가족 길과 관련된 다양한 사연들 보내주셨는데요. 아 좋네요. 이거 찬찬히 읽어보고 약간 좀 체크 메모하면서 나중에 한번 가봐야겠다 이런 길도 있는 것 같고 예. 우리 동동맘님께서 저는 낡은 아파트에 사는데 부서지고 낡은 길에

있기도 있고 또 오래된 나무들이 어우러져서 저 퇴근하고 그 집에 들어오는 그 길이 뭐랄까 되게 포근하고요. 너무 예뻐서 나만의 오솔길이라고 부릅니다. 낡았지만 따뜻하게 반겨주는 마음 편해지는 길이에요라고. 아, 그치. 매일 오가는 그 길인데 정겨운 거죠. 정도 많이 들고 지친 나를 이렇게 위로해 주는 것 같은. 아, 화려하진 않지만 예, 편안하고 정겹게 안아주는 그 길. 아, 이름까지 지으셨어. 나만의 오솔길. 그래요. 아, 오늘도 그 길을 잘 걸으시길 바랍니다. 동동맘님께 우리 커피빵 보내드립니다. 5003 노원구 상계동 당현천 길을 걷고 출근하는데요. 봄에는 여기가 벚꽃길이고 가을엔 단풍 물들고 당현천이 이렇게 졸졸졸졸 흐르는데 아 물소리가 환상적입니다. 여기 한번 놀러 오셔도 좋을 듯. 아 하시면서 커피빵 예, 청하셨네요. 우리 5003번님께도 커피빵 챙겨드릴게요. 예, 당현천 여기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다. 예, 그래요. 5988번으로 길 매일 아침 손녀딸을 돌보기 위해 가는 길 너무나 행복합니다. 예, 확실한 거죠? 행복하신 거죠? 예, 며느리에게 육아 양식 주고 싶어요라고 예, 사연을 남기셨는데 손주 보기 위해서 가는 길. 예. 아, 손주가 너무 예쁜가 보다. 손녀딸이. 예, 그래요. 같이 예, 딸과 함께 드시면 좋겠습니다. 커피빵 보내드릴게요. 메이리 감사님께서 직장 생활 28년 만에 특별 휴가로 1년 쉬게 됐습니다. 안식년처럼 쉬는가 봐요. 원 없이 지금 북한산을 걷고 있는 중이에요. 오늘은 의상 능선길을 걸을 예정인데, 이 북한산에서 주님 지으신 자연을 바라보면, 아, 이게 늘 감동이고,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사랑하는 나의 길, 북한산길이라고. 아,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우리나라 그, 산자락 그 둘레길도 잘 꾸며져 있어서 여기를 이렇게 걷는 분들 너무 많고 특히나 가을엔 또 산이죠. 여름에 바다였다면 가을엔 산 최고입니다. 아 근데 그 뉴스 보니까 이그 러닝하는 러너들이 산에까지 이렇게 올라와서 막 천천히 걷는 분들에게 조금 피해가 갈 수도 있는 그런 모습도 있다고 하는데 아무튼 북한산길 추천해 주신 우리 메이리 감사님께도 강릉 초당 커피빵 보내드립니다. 예. 우리 아우 길뭐산 굉장히 많은데 지금 나이차님께서 아 중국에서 20년 동안 수고한 우리 고3 하영이가 오늘 새로운 길을 위해 한국 두 곳의 대학으로 면접 시험 보러 갔습니다. 아, 중국에서만 20년 살다가 한국으로 아, 그 대입 진로를 위해서 오는구나. 우리 하영 씨가 쉽지 않은 학업 잘 마친 딸을 응원하고 그 걸음을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이끄시기를 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딸 화이팅이야. 하영아 화이팅이라고 아, 사연 주셨는데, 아, 10대 때 그러면은 10살 전에 중국으로 간 거겠네. 그러다가 뭐 유년 시절, 학창 시절을 다 중국에서만 보냈는데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아, 대학을 준비하는 예, 우리 하영 씨. 아, 이게 쉽지 않을 수 있고 되게 떨릴 텐데 예, 환경이 또 달라지는 거니까 아, 그 앞날에 좋은 일들이 좀 있기를, 꽃길이 펼쳐지기를 바라면서 응원의 마음을 담아 나이차님께도 강릉 초당 커피빵 보내드립니다. 예, 그래요. 아, 우리 팔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아우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래요. 왕누니맘님 방금 도착한 사연이네. 왕누니맘님 인천 대공원길. 많은 사람들이 러닝하는 모습을 보며 어떤 그 활력을 얻습니다. 보는 것만으로. 넓은 호숫가를 또 끼고 있어서
아, 호수처럼 잔잔하고

좀 마음을 편하게 만드는 매력이 있는 곳이에요. 사랑하는 사람과 걷는다면 금상첨화일 듯이라고. 아 그렇구나. 올 가을에는 또 이제 더 추워지기 전에 같이 산책할 수 있는, 같이 산보할 수 있는 또 좋은 벗. 예, 사랑하는 분을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인천 대공원 저도 한번 가봤는데 여기 되게 좋더라고요. 진짜 탁 튀어 있고 그 반려견 있는 분들은 또 여기서 산책 많이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우리 왕누님맘님께 응원 마음 담아 강릉 초당 커피빵 보내드립니다. 예. 아, 이 외에 또 많은 사연 도착했는데 우리 문혜영 작가가 영의 양식과 또 육의 양식 잘 골고루 챙겨서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특별히 그 저희 11주년 개국 맞아서 저희 앞으로 또 선물들이 조금 이렇게 왔는데 랜덤 선물 예 우리 몇 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CCM에서 약속하지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깜짝 이벤트는 여기까지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곳간이 채워지면 바로 저희는 채워지자마자 비워요. 다음 또 이벤트를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커피를 좀 드릴까 준비를 할게요. 사연은 여기까지. 6523번님께서 선물 안 주셔도 돼요라고 출장 가는 길입니다. 대구에서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일출 보고 KTX 타고 지금 경부선 위에 있는데 하루하루 사는 인생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지 늘 묻게 돼요. 샬씨를 들으며 매일 그 첫 시작, 첫 걸음을 열 수 있어 감사합니다. 시간 좀 지났지만 조이포유와 샬씨 11주년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모든 애청자의 인생길에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길 고마워요 라고 사연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함께 같이 동행하면서 걸어갔으면 좋겠네요. 6523번님 감사합니다. 예, 출장 잘 다녀오시고요. 서울로 그 출장 오시는 길인데 우리는 동해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침 동해 가는 길.

아침에 동해 가는 길, 그리고 이윤화의 너에게로 가는 길에 이어서 러빔 주님 닮은 가을까지 세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경자님께서, 노래들 쭉 듣는데, 어디론가 갑자기 떠나고 싶네? 너무나도, 무진장 가고 싶다는 마음을 또 사연에 담아 주셨는데, 그런 그, 어떤 마음들이 꿈틀대는 요즘이죠. 너무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활동하기 좋으니까 예. 약간 이렇게 바람이 또 솔솔 불어오면 그 바람 때문에 뭔가 여행 DNA가 좀 꿀뚤뚤하게 되는데 그냥 꼭뭐 멀리가 아니더라도 약간 낯선 곳으로 한번 가보셔도 저는 좋지 않을까. 뭐 하루 휴가를 내거나 뭐 반차를 내거나 해서 가셔도 좋지만 그게 여의치 않다 싶을 때는 점심 드시고 나서 평소에 다녀

다녔던 길 말고 좀 처음 가보는 낯선 길로 한번 산책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뭐 바람이 너무 좋고 하늘도 쾌청하니까 어딜 가든 다 좋습니다. 예. 어딜 가든 다 좋은, 걷기만 하면. 예. 우리 닉네임 은총님께서 죄진 맡은 우리 구주 청하셨는데 1부 끝곡입니다. 예람월십 죄진 맡은 우리 구주 듣고 2부에서 뵙죠.

0: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1: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긴장된 하루의 시작과 지친 하루의 끝에서 만나는 CBS 조이 포 유. 찬양 한 곡이 굳은 어깨를 풀어주고 말씀 한 구절이 오늘을 버틸 힘이 됩니다. 말씀과 찬양으로 채워지는 이 길 위해서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걷습니다. CBS 조이 포 유는 출근길에도 퇴근길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길 위의 이웃과 함께합니다. 이 방송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세요. CBS 방송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선교사입니다.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나에게 주어진 새 하루, 오늘은 또 어떤 새 일을 행하실까요? 바쁘고 분주한 아침이지만 기대와 소망을 담아 그분께 고백합니다. 같이 기도하실래요?